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요, 97.5, 92.9, 여수는 92.9고요. 다른 지역은 97.5 맞추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폰에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전국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소라교회 이강용 목사님께서 좋은 책 소개해 주시려고요. 이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들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1: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 아주 기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생방송 하셔가지고요. 아니신 듯 보이시지만 조금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긴장 푸실 수 있게 여러분 좀 환영의 문자,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0782님께서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1: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책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예, 기대가 됩니다.
0: 네. 또 1316님께서도요. 우리 이강용 목사님, PD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9507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1: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또 9177님께서는요. 아유 봄비가 요란하게 온다고 네, 또 날씨 안부 여쭤주셨고요. 또 우리 사랑했다는 이런 애청자들이 이렇게 또 우리를 환영해 주네요. 목사님.
1: 힘이 납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문자가 네, 사랑의 뜰안을 풍성하게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6574님 문자는 이렇게 초록 새싹 보이시지요?
1: 어, 예.
0: 네, 처음 문자 주신 분이시군요.
1: 제 아내네요.
0: 이강용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1: 예. 예. 힘이 납니다.
0: 네. 우리 6574 우리 이강용 목사님의 사모님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사랑의뜰안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서로 소통을 하는 정말 사랑의 뜰안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 하셔가지고요. 편안하게 들어오시라고 퀴즈를 늘 준비하고
1: 아, 예.
0: 있습니다. 네.
1: 예, 오늘 제가 퀴즈를 세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0: 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퀴즈를요. 보통 한 개인데 세 개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퀴즈는요. 방송을 듣고 책에 대한 소개를 받다 보면 모두가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문제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
1: 예, 예,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책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땡땡이 답했다라는
0: 네.
1: 책 제목이거든요.
0: 네. 네. 여러분 오늘 책 제목이요. 땡땡이 답을 냈대요. 누가 답을 냈을까요? 그 부제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책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사람에게 묻지 말고 이것에게 물어라. 그 안에 진짜 길이 있다라고

0: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목도 보내주시고 퀴즈 정답 3개를 다 맞춰주신 분들 중에 이 책이 정말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5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요. 이 책을 받아놨거든요. 네, 이책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퀴즈 정답 꼭 맞추셔야 되고요. 2번 문제 나갑니다.
1: 예, 오늘 책 저자가 고명환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TV에서 자주 뵙던 분입니다. 그 당시 이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는 이분이 이런 직업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1: 예.
0: 보통 이제
1: 그쵸.
0: 작가님이시면
1: 예.
0: 교수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주로 이렇게 막 책을 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이분이 그의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강 작가님이랑 같이
1: 예.
0: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도
1: 예,
0: 들었어요.
1: 2024년도 교보문고에서 주는 올해의 작가상을요.
0: 와.
1: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님과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0: 네, 이분이에요.
1: 예.
0: 여러분, 고명환님이신데요. 이분의 실제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보기 드립니다. 1번.
1: 탤런트.
0: 2번.
1: 영화배우.
0: 3번.
1: 코미디언.
0: 4번.
1: 슈퍼모델.
0: 네. 저는 이런 직업을 가졌던 분이 이런 책을 쓰시고 세상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이랑 같이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할 줄이야. 정말 이 저자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자 고명환님의 그 당시 직업,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자주 봤는데요.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퀴즈고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퀴즈 3번 나갑니다.
1: 예. 이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땡땡으로 변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전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0: 네. 너무 어려우시죠, 여러분. 카프카의 소설도 처음 들어봤고, 변신이란 소설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카프카님이 쓰신 변신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이것으로 변해 버린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꼭 1번, 2번, 3번 세 개의 정답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1: 왕자님,
0: 2번,
1: 공주님,
0: 3번,
1: 벌레,
0: 4번.
1: 원더우먼.
0: 네, 이것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1: 예.
0: 저희 사랑이들한 퀴즈는요, 전부 같은 번호예요. 항상 이 번호가 정답입니다.
1: 아,
0: 네.
1: 그러네요.
0: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퀴즈 정답 3개를 다 맞추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 5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그리고 목사님의 환영 문자, 또이비 오는 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들려드릴게요.

0: 네, 여러분들께 그 퀴즈 정답 힌트 드리기 위해서 선정한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 오늘 책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요. 이게 기독 서적이 아니고 사실 일반 서적이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지으신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예, 네. 예, 예. 목사님, 어떻게 이 책을 선정하게 되셨나요?
1: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늘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책은 SNS상으로 제가 보고서 이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그맨이
0: 네.
1: 올해의 작가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고 상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서
0: 네.
1: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어서 읽었는데 너무 깊이가 있는 그 깨달음을 책으로 잘 풀어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1: 예.
0: 이분 강의를 좀 찾아봤거든요. 정말 괜찮던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 속으로 예. 들어가 볼까요?
1: 예. 이 시간 소개해 드릴 책은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명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개그맨으로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그맨에서 인문학 작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고명환 작가님의 인생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걸까 궁금하시죠? 예. 고명환 작가의 삶을 바꾼 건 2005년에 어느 날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매니저가 시속 150km로 이렇게 차를 몰다가 달리던 트럭과 충돌을 하는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사는 3일 안에 죽을 수 있으니 유언을 하고 신변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 작가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 일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여기면서 책을 읽게 되었고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이고요. 25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고 3부 38꼭지로
0: 250페이지 목사님.
1: 250페이지 네. 정도로 되어 있고요. 3부 38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고전을 읽고서 깨달은 깊은 내용들을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또 확신이 있는 문체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0: 네. 그 첫 번째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오신 그 꼭지가

0: 아까 저희가 세 번째 퀴즈. 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맨 첫 번째 꼭지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카프카의 소설 이 변신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신은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한 가정의 아들이 어느 날 괴물 같은 벌레로 변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인공을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그런 소설입니다. 고명환 작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그렇게도 원하던 연극 무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이 개그맨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 바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전이 집이어서 서울에 집이 있어야 했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단은 돈을 버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에서 자신의 이런 상황을 변신이라는 이 소설의 한 대목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신 속 한 대목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의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장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만큼 내가 언제고 돈을 모으게 되면 그러려면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꼭 그렇게 해주고 말겠어. 그렇게 되면 인생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겠지. 이제 고명환의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마련되면 아마도 5, 6년 후에 일이 되겠지만 나는 단연코 대학로로 입성할 거야. 그것이 내 꿈을 찾는 일대 전환기가 되겠지. 어떻습니까? 변신 속 이 주인공 그레고르와 고명환 작가의 입장이 비슷해 보입니다. 고명환 작가는 이 방송국에 입사한 후 정확하게 5년 만에 관악구 봉천동에 첫 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런데 첫 집을 마련한 후에 대학로로 향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대학로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대학로 대신 집을 한 채 더 사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잠을 자면서 가기 싫은 밤무대에 오르며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여겼고 당장은 지옥같이 힘들지만 몇 년만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대학로에서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변신 속 그레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고르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늘 많은 업무와 실적 압박 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먹여 살리려 했기에 늘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내적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외부적인 경제 상황을 먼저 해결했고 금방 해낼 수 있으니 현재를 조금만 희생하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그레고르의 삶이었다라고 고명환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변신 속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 고명환 작가의 생각입니다. 어느 날 새벽 고명환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중환자실 침대 속에서 온몸이 망가진 흉측한 환자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했고 세상의 주인공이던 고명환 작가는 갑자기 돈을 벌 수 없는 환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변신은 이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고명환 작가를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카프카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서 소명대로 살 수 있을까?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게 주인공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벌레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명환 작가도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져가지고 몰골이 흉했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없는 벌레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벌레가 되자 인간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흘 안에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빌라와 아파트는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0: 한 마리 벌레가 되고서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빌라와 한 마리 벌레가 되고서야 세상이 자신에게 주입했던 자신의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벗겨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아, 여러분께서는 오늘 고명환 작가가 쓰신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고명환 작가는요, 원래 개그맨,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가 되셨으며 또 어떤 계기로 하필이면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쓰셨을까? 오늘 목사님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고전을 읽으면서 또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본 거네요, 목사님.
0: 그렇죠. 예.
1: 네. 목사님은 이 벌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나누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0: 예. 좀 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소개하고 예, 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명환 작가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그 존재로 존재 이유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벌레가 되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면의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벌레로 변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신과 대화한 후에 다시 인간으로 변신을 하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자신이 태어난 존재로 살라고 합니다. 고명환 작가는 죽음 직전에 살아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변신의 그레고르는 이 벌레의 상태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채 외롭고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이 변신이라는 이 고전에 관한 이 고 작가님의 그 이 글을 소개해 봤는데요. 우리도 저마다 변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저마다의 벌레가 되어서 자기만의 골방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 시대의 뭐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은근히 혹은 대놓고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레고르와 고명환 작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 존재가 되려는 선한 의도로 잠시 희생하고 잠시 자기의 생각과 내면의 목소리를 내려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결정에 세상의 욕망이 섞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하고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세상의 욕망이라는 관성의 사실은 압도적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명환 작가도 자립하여서 성공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따르는 삶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멀어져 버렸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서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태어난 존재의 이유에서도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시대는 PD님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1: 네.
0: 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1: 세속화라고나 할까요? 세상의 풍조가 너무 좀 세고요.
0: 예.
1: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0: 예.
1: 또 전도를 해도 안 될 거라는 우리 자포자기가 더 빨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목사님.
0: 맞는 말인데요.
1: 네.
0: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세상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1: 네.
0: 주변에다가 늘 이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바대로 벌레가 되어서 변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벌레가 되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뭔지 내면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0: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네. 여러분, 소라교회 이강용 목사님께서 오늘 좋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바로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작가가 쓰신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여러분 소개받고 있습니다. 고명환 작가, 원래 개그맨 코미디언이었는데요. 벌레가 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고전,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얻고요. 정말 지금 엄청난 그 요식업계에 그 뭐 백종원 씨 예. 정도급으로 네 성공한 그런 CEO가 됐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벌레. 우리 애청자들도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목사님도 이런 벌레가 되는 그런 시점.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요. 제가 중간에 나눴으면 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0: 예.
1: 목사님이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나누고 싶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꼭지의 책과 관련되어서요. 그 가사의 내용이 두 번째 소개할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은혜, 말 그대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치열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과도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1: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찬양 들으시고 또 나눌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그 은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데이 워십이 부릅니다. 하루의 은혜.

0: 네,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우리 이강용 목사님께서 네, 선정해 주신 찬양이었는데요. 7943님께서 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비가 보슬 내리는데 차 안에서 이동하며 듣고 있고요. 고전이 답했다. 꼭 읽어야겠습니다. 네. 예, 꼭 읽으십시오.
0: 아, 차 안에서 이동하며 들으신다고요. 우리 7943님, 비가 오는데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0782님께서도 목사님 책 속의 내용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1: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책이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책이 구름버스를 타고 고흥으로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0: 네.
1: 아, 구름버스를 타고 날아왔으면 좋겠다. 아주 작가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0: 네. 네. 아유, 우리 0782님도 작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반가운 문자가 와 있는데요. 7805님, 새싹 보이시죠?
1: 예.
0: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이신데요.
1: 우리 형부 이강용 목사님 최고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책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멋진 분입니다. 제가 사실 나올 때 이제 아내에게만 말하고 나왔는데 좀 부담이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처제한테 말했네요.
0: 네.
1: 이렇게 처제가 문자를 보내주니까 스튜디오에서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0: 네.
1: 반가워요, 처제.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우리 이강용 목사님의 처제님, 7805님. 네, 문자 주시니까 형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8108님께서도 문자

0: 주셨어요.
1: 고명한 작가의 반전 인생에 감동받았습니다. 올해 12권 책 읽기 도전 중인데 이 책도 딸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0: 이야, 맞아요.
1: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시네요.
0: 네. 네. 목사님, 고명한 작가님이 네. 그 개그맨을 하면 누구나 목표가 유재석이래요. 그래서 유재석을 목표로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집도 한 채 사고 그 후에 자신이 정말 추구했던 꿈을 찾아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이 길을 가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갔대요.
1: 그쵸.
0: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러다가 정말 아까 카프카 소설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벌레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후부터 이 고전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고전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인생에 답을 얻고 이러면서 작가가 되고 그러면서 네 번이나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도 이 고전을 읽으면서 발견했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이 내용에 정말 귀중한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예. 이 좋은 책 읽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퀴즈 3개나 되는 퀴즈에 정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이 좋은 책 네 고전이 답했다 고명한 작가의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목사님 퀴즈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번부터 퀴즈 한 번만 더 안내해 드리지요.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땡땡이 답했다. 뭘까요?
0: 예. 네. 보기 더 주세요. 목사님.
1: 예, 1번 검색창. 2번 내비. 3번 고전. 4번 AI. 뭘까요?
0: 네. 여러분 오늘 책 퀴즈 제목 1번 맞춰주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1: 예, 오늘 책 저자가 고명환 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TV에서 자주 뵙던 분입니다. 이분의 당시 직업은 뭘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탤런트, 2번 영화배우, 3번 코미디언 개그맨, 4번 슈퍼모델.
0: 네, 오늘 저자의 원래 직업도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3번 문제입니다.
1: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땡땡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전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 1번 왕자님, 2번 공주님, 3번 벌레, 4번 원더우먼.
0: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맞춰주시고요. 저는 이 책 보내주시면 읽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전에는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통해서 우리 고명한 작가의 어떤 자전적인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출발해 볼까요?
1: 예. 두 번째 꼭지는 한 끼 식사로 인생의 기쁨을 이라는 이 내용인데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라는 자전적인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첫 번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고전은 카프카의 변신이었고요.
1: 예.
0: 이제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그 고전, 이 작가가 말하는 고전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라는 고전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네네.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0: 네.
1: 예, 당시 비행 기술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이 비행사들의 비행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소수적 비행사들은 그러니까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출발을 했는데요. 고명한 작가는 어떤 용기와 힘이 있어서 이럴 수 있었을까를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동료 네리와 함께 우편 비행 업무를 하며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돼지라는 소설에서 고명한 작가는 가장 인상 깊은 대목으로 이 대목을 꼽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크루 아상과 카페 오래를 앞에 두고 지난 밤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겠지. 내리와 나는 생명이라는 아침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중략. 이처럼 나에게 있어 삶의 기쁨이란 그 향기롭고 뜨거운 음료의 첫 한 모금 속에 우유와 커피 그리고 미리 뒤범벅된 혼합물 속에 압축되어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좀 어렵죠. 예.
0: 네.
1: 이것만 이제 달랑 봐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0: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악천 후에 교신이 끊기고 또 연료도 바닥이 나서 추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이 살아 돌아온 날 저녁 생택지 베리는 내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식사의 기쁨이 충만한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고명한 작가는 질문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갓 지은 하얀 밥에다가 김치 한 줄기를 얹어서 크게 한 입 떠넣고서 또 두부가 가득 들어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후루룩 들이켰을 때 온몸과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식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밥 한 숟가락이 삶의 기쁨이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바로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택지 베리가 인간의 대지에서 그려낸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매 순간 우편 비행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와 먹는 빵과 우유가 그러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자연은 길을 열어준다라고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깊은 울림이 있지요?
1: 네, 목사님.
0: 여기서 또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인 역시 이런 자세로 좀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보네퍼가 한 말이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작가님이 놀라시죠?
1: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0: 예, 이상한 말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들으면 놀라시기도 하는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1: 네.
0: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삶을 치열하게 성실히 살아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면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지닌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피디님, 갑자기 이제 어느 병원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한 명 실려왔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그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의사가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는 상황, 이 상황과 또 동일한데 그렇게 수술을 하는 한 명 의사 외에 또 다른 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 답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술 잘하시는 분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예, 명답인데요.
1: 네.
0: 예,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전자입니다.
1: 네.
0: 후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상황은 혼자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집중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힘을 내서 초인적인 그런 힘까지 끌어와서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삶을 설렁설렁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라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책임성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 말인데요. 아무튼 이 생택지 베리의 인간의 대지 고 작가님이 소개해 준 이 글을 보고서 또 감명을 받으면서 또 이런 생각까지 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1: 네.
0: 고명한 작가는 인간의 대지란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고 있어야 할 이유를 알아낸 후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커피 한 잔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며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은 완전히 꽉 찬 삶이라는 겁니다. 생택지 베리가 비행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생택지 베리는 스스로 개척한 항로를 따라 지금도

0: 계속 날아가면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 순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생택지벨은요. 그 비행으로 우편 배달을 하는 직업이셨대요. 우리나라로서는 비행기로 우편을 배달한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네. 우편 비행 배달. 하지만 그 당시 그 비행기 기술이 너무 낙후돼가지고요. 사고가 엄청 났으니까 이 우편 비행을 하려 나갈 때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 같고요. 그 치열한 업무를 끝내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또 얼마나 비행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악천후 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먹는 그 음식. 그게 오늘 이 하루에 대한 어떤 은혜고 감사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 우리 고명아님의 고전이 답했다. 이 책에는요 오늘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카프카의 변신, 생택지베리의 인간의 돼지 맞습니까 목사님?
0: 예 맞습니다.
1: 네, 이 두 가지 고전이 또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떤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또 이 고명한 작가님이 그 식당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0: 예.
1: 처음에 네 번을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자기의 성공한 어떤 비결을 하나 알려주던데요.
0: 예.
1: 보통은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생수를 공짜로 준다거나 캔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치킨집 사장님은 자기의 SNS에 정말 과산화탄수로 반짝반짝하게 닦은 그 기름기 또 하루 일과가 마치고 사용했던 기름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사진 깨끗한 기름통 이거를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오늘도 기름 그릇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다 청소했다 이걸 올렸더니 그 집 매출이 3배 4배로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꼭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적인 것 제도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한번 네, 승부를 걸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받으실 이 책 안에 이런 지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책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책 읽고 싶으시다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들려드리면서 아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예, 1번.
1: 예.
0: 오늘 책 제목.
1: 책 제목은 고전이 답했다입니다.
0: 네, 땡땡이 답했다 고전이었고요. 예, 예. 또 오늘 작가 고명환님의 옛날 직업.
1: 예, 코미디언 개그맨입니다.
0: 네, 3번 코미디언이었고요. 3번 문제.
1: 예, 벌레로 변했죠?
0: 네,
1: 예.
0: 벌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퀴즈 정답 다 맞춰주셨고요. 우리 4634님, 샬롬 고전을 읽고 퇴직 후에 인생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0285님은요, 4년 전 수술 이후 지금도 치유 중인데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0285님을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전이 답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신 소라교회 이강용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입니다.
1: 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전효섭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0: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엎드러짐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 다윗처럼 저희도 구원을 위한 활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부를 노래는 첫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노래입니다. 17절 18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 다녔어요. 광야를 헤매고 동굴에 숨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명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의 활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악인으로 매도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사울이 비록 자신을 괴롭혔어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영웅들의 업적을 기록한 야샬의 책에 그를 기록합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 원수 같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부릅니다. 핍박한 사울도 용사요.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도 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블레셋의 땅,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미운 지체의 허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성도는 공동체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내주면 안 됩니다. 21절에서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림바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살아있었던 건 그의 방패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지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달았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의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 핍박의 시간이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하나요? 내가 부를 노래는 둘째, 거룩을 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해요.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 광야를 뒤지던 사울을 가리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덕분에 자신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거룩을 위해

사울이 수고해 주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에 그는 24절에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누린 풍요와 안정을 언급합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한 부분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베푼 것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울의 방패가 버려진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의 단점이 크게 보여 장점과 좋은 면마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허물은 허물대로 보되 그의 장점과 그가 끼친 유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모습이 곧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을 부풀리지도 않고, 단점을 그냥 덮어버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곁에 혹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연단시킨 그의 수고를 인정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볼때 다윗이 부른 활 노래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연단시킨 사람이라도 그의 장점이나 내게 끼친 유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의 공로마저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며 자기 계획과 조급함을 왕좌에 앉혀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며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제 처지가 억울해서 화가 났어요. 공동체의 도움으로 예비 시부모님과의 약속이 잡혔을 때도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올라왔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 제 마음의 본질이 두려움이 아닌 나를 거절한 대상을 향한 미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분리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데 제가 원하는 때에 상황을 바꾸려고 안달복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23년 만에 회심하신 거예요. 제가 왜내 뜻대로 안 되냐며 원망할 때 하나님은 23년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막막함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한 죄를 회개하며 이 결혼의 과정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꺾이지 않던 저의 자아와 나의 때라는 무기가 기꺼이 망하고 엎드러지기를 소망해요. 제 결혼 준비가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나의 때라는 활을 내려놓고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생활 예배와 공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 만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26절에서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며 요나단을 향한 애절함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형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 요나단의 사랑이 모성애나 부부애보다 더하다고 해요. 그 사랑이 혈연과 이권을 넘어선 까닭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충분히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이렇게 이해타산을 넘어선 요나단의 자기 부인의 사랑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더는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난이 구속사로 해석되어 활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듯이 나의 고난과 아픔도 말씀으로 해석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간증의 노래가 됩니다. 이 구원의 간증이 여기저기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활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내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정죄와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를 용서라고 추모한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활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나를 광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훈련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 미움을 거두고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활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고 써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

0: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디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장벽을 넘어 땅끝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 땅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십니까? 각자 사람마다 성향마다 또 읽는 방법이 다르고 또 책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책의 표지의 제목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 책을 썼는지를 보고 저자의 양력을 훑어본 다음에 이제 책의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저자의 서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쭉 훑어보면서 책 전반적인 내용이나 관점을 파악합니다. 그것이 책 읽기 첫 단계죠. 이렇게 하면 책을 읽을 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의 내용들이 더 잘 정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자의 의도와 또 앞으로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주제 선구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퍼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퍼져가고 확장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이라고 불렸던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확장되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언급된 순서대로 그 내용이 차근차근 기록되는 것입니다. 불과 한 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말씀이지만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두 절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오고 또 교회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항상 경계를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장소가 함께 언급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질문에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체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알기 쉽게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똘똘 뭉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덕분에 교회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거리 해외 선교와 같이 지역 선교의 근거 구절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언급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곳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굴욕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그야말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치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실패하여 낙망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본문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긴 광야가 펼쳐지고 있고 군데군데 유목민들이 모여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수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제자들의 고향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끼인 땅, 그 넓은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알기 쉽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인접해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리적인 특징 말고도 역사적으로도 사연이 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적대적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격변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 그 피가 섞인 혼혈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 여러 신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아주 오랜 시간 적대와 긴장 그리고 분열과 대립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땅끝입니다. 땅끝은 낯선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땅끝입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버려진 채로 남겨진 세계가 바로 땅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복음 선교를 위한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실패와 절망의 현장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갈라놓은 해묵은 감정과 상처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땅끝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 바로 그 땅이 여기서 말하는 땅끝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 출신의 열두 제자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지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실패와 좌절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실패의 자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극복되는 것이죠. 사실 실패나 좌절의 경험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극복되지 않은 실패나 좌절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 의욕조차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떠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실패와 좌절의 또 절망의 낙심의 장벽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해묵은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가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땅입니다. 적대와 분열, 긴장과 대립의 상처로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상처의 장벽을 넘어서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한들 계층이나 지역 감정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복음의 확장은 시작부터 좌초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감정, 지역, 계층, 빈부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땅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심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제자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이방 세계입니다. 지극히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생활의 반경을 생각할 때에 땅끝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가보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벗어난다 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 밖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들의 생각 밖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생각 밖의 영역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입니다. 다른 세계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낯선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한계를 이기심을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의 한계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옹졸한 자기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땅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나 잡던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지금까지 걸출한 인물이나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궁벽한 시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전도 대상자였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보자고 하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조롱을 했어요. 저런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지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시골뜨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표현되는 실패와 좌절과 편견이 커다란 돌덩이처럼 들어앉아 있었어요. 이기심과 부정적인 생각의 장벽에 눌려서 기세가 꺾인 채 풀이 죽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너희라고 지칭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은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도 깨트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 안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깨트려버리는 힘이에요.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향을 바로잡고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힘입니다. 실패와 낙심, 부정적인 경험, 감정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배, 절망, 좌절, 낭망, 편견, 이기심,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벽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처럼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복잡하고 상하고 찢긴 감정들의 찌꺼기들이 가득 쌓인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복음의 선교가 가장 필요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된 다음에라야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편견과

0: 이기심과 부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그 장벽이 깨트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증거를 말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라는 말씀이 바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좋은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감정이나 생각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라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그런 감정과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비록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내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형질을 밑바닥부터 바꾸실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제가 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고난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행복한 꽃길만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울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광야의 초라한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마음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학교의 식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런 복음의 증거를 많이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 그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들이 더욱 많아져서 변화된 삶으로 오늘 제목처럼 장벽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광양 구략교회 조선영 사모입니다. 5월의 맑고 화창한 날씨,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좋은 계절을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봄빛까지 내리고 있군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 같은 좋은 계절이 필요하죠. 선물 같은 좋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계절만 있지 않듯 좋은 일상만 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유연한 마음의 태도 아닐까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충직하게 따라가면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일상을 보내는 중이라면 그 시간을 즐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3일 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네.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유연한 마음의 태도와 긍정적 마음의 태도와 좋은 믿음의 마음은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1: 제가 사모님 멘트 하시는 걸 잠깐 들으면서
0: 네.
1: 개인적으로 저도 묵상을 했어요. 부드러운 네. 마음, 그 유연한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일 텐데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0: 네.
1: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라고 웨일즈의 부흥의 큰 주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분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저를 꺾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인상적이어서
0: 네.
1: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믿음 이것보다 늘 내 고집이 앞설 때 그렇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0: 네.
1: 좋은 믿음은 자기를 꺾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그러면 이 아까 유연한 마음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부드러워야 잘 받고
0: 네.
1: 부드러워야 상처도 덜 받고요.
0: 아, 네.
1: 부드러워야 말씀도 잘 듣습니다.
0: 네.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은 먼저 자신을 잘 알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
1: 네.
0: 그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죠, 목사님.
1: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그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교회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9215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74세인 친정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함에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사실 이제 그 연령대에 저희 교인들도 많이 있고 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보지만 이거는 이분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연령대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재정적 문제는 이 연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하나님, 친정 오빠의 상황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함께 기도를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오빠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하나 둘씩 친구들이 잃어가지만 그러나 이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전에 가졌던 힘이 없어져서 외로워지며 자신이 무익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 이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더욱 주님을 만날 때이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이어지는 사연은 7098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정경호 씨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따라서 다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다 끊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은 술, 담배, 커피,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간절함.
1: 간절함이 엿보인데
0: 네.
1: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름까지 언급해 주셔서 남편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0: 네.
1: 제가 정경호 씨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그래도 아내 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0: 아멘.
1: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남편을 위해 기도를 올린 아내 7098번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드립니다. 남편은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 아내에게도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0: 아멘.
1: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두 부부와 이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실 하나님 저희가 참 작은 습관도 저희 힘으로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0: 아멘.
1: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한 삶, 건강한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 정경호 씨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0: 하면서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멋진 말입니다.
0: 네. 그래서 사람은 하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3842번님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오늘 군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기도회에 가게까지 막아서는 환경이 없도록 하시고 입을 열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군 장병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 소리에 복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군대와 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범위가 크네요.
1: 범위가 큰데.
0: 네, 아들을 기도, 넘어서서.
1: 예,
0: 네.
1: 기도 제목 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고 제가 네. 얼마 전에 강원도 초론을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에 제가 참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함께 네. 기도할 테니까요. 제가 남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에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숨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히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동역자들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배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특별히 이 그곳에서 열리는 기도회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떤 환경도 상황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지 못하게 하시며
0: 아멘.
1: 찬양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그 군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되고 고된 환경 속에서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군 장병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곳에서 사역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나라 군대가 복음 또 예수의 이름을 듣는 큰 기회로 또 전도의 기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군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6905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일만 하던 언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멀쩡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아직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폐암도 어떤 폐암은 고통을 느끼는 폐암이 있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폐암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네. 아마 아직 본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0: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언제 빨리 시간을 지혜롭게 정하셔서 알려주시고 본인도 기도를 하셔야 할 텐데요.
0: 네.
1: 이거는 옆에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결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을 또 목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보낸 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하시던 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 분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알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저희들의 고난을 채울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언니를 지켜주십시오. 이 상황을 또 알아야 하겠고 같이 기도해야 할 텐데 옆에서 돌보는 동생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가족들도 아멘.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이 고난처럼 찾아왔지만 은혜로운 가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주여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능력을 부르짖을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수고한 당신의 종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붙드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326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0: 여동생이 잠시 후 11시 30분에 갑상선암 절제술을 합니다. 온전히 치료되고 영혼육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0: 지금은 11시 19분입니다.
1: 10분 뒤에 하는군요.
0: 네.
1: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0: 아멘.
1: 11시 30분에 수술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10분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1시 30분에 갑상선암 절제술을 준비하고 아마도 긴장돼 있고 두려울 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따뜻한 손이 더더욱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술을 준비한 환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니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이 일 가운데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수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병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나니 주님이 이를 통해 하실 그 치료와 치유 과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평안케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오. 모든 치료 과정이 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컴퍼니가 노래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 네, 목사님, 5월 15일 금요일 이번 주인데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했잖아요. 호남권역에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그리고 사모님들께서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세미나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네,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전남 지역에 좋은 강사님들 모시기가 참 어려운 역경인데 오늘 이번에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3: 주님,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목회 현실 속에 각양의 각색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없어도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이번에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마 부담을 덜어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씨름하는 자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세미나가 되게 해주시

0: 주시고, 특히 이 경남 동부권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 여건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 세우신 강사님들이 그들의 경력보다도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습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한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세미나에 축복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드라마틱한 우리의 삶을 잘 지나가게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놓여 있을까요?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기도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괴롭힘이 멈추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0: 아, 네. 이게 참 말하자면 직장.
1: 네.
0: 사실은 이 괴롭힌다는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1: 네. 그렇죠.
0: 아마 이분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옆에서 보신 분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1: 네.
0: 아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보내주신 분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런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기도를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괴롭힘이 끝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하시고 또 괴롭히신 분도 또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어떤 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악한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사단과 귀신의 역사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 굉장히 고맙게 해주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참
1: 감사합니다.
0: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0: 네,
1: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어지는 사연 5893번님의 사연입니다. 용기 내어서 기도 제목 보냅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뇌퇴행성 질병을 진단받아서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직 50대 초반 젊은 나이인데 진행이 빠른 질병이라 몇 년 안에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고 치료약도 없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주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어려운 질병. 그리고 50대 초반이면 정말 한참 젊은, 요즘은 한참 젊은 나이인데.
1: 그렇죠. 완전히 왕성할 때인데.
0: 그렇죠.
1: 네.
0: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진행될지 모르겠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이 두려울 텐데.
1: 네.
0: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1: 아멘. 그렇습니다.
0: 또 그 옆에 계신 우리 부인을 위해서

0: 아마도 질병 걸리신 분 못지않게 당신도 힘드실 텐데
1: 네.
0: 저희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보내신 남편의 뇌퇴행성 질병으로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의 마음을 하나님, 또그 강구를, 그 고통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1: 아멘.
0: 젊은 나이고 또 알 수 없는 질병이고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라 더 두렵습니다. 한참 때이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마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주님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이라 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나니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기도하는 부인의 마음을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두 부부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미련함, 우둔함,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일일이 상대하시고 다루시면서 주인이 되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기도로 오늘도 성실하게 임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잘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어야 할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복과 형벌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모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요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요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다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치킨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송취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광양 북부교회 한승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구위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남단, 복음의 관문이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전남 동부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골짜기와 포구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절의 변화처럼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경제와 삶의 터전을 위해 간구합니다. 광양만의 뜨거운 용광로와 여수 산단의 힘없는 동력이 이 나라의 경제의 심장이 되었듯 이 땅의 산업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운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땀방울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에 앞서 나눔의 미덕이 흐르게 하시고 경제적 활력이 곧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포구가 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양떼를 지키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교파의 담장을 넘어 성시화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연합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뜨거운 야성이 회복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 방황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의 기치를 소유한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이 전남 동부지역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은포교회 이혼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은포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예배에서 심 대표회장 이혼 목사는 고아원 생활과 구두닦이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제7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혼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지역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음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대전 지역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시대 속에 섬김의 연합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와 역대 대표회장단, 협력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며 교단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합기관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는 한교총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의 정기봄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과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산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남경기노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으며 단독 입성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동막교회 송기섭 목사와 설화교회 전승덕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손원재, 지동빈, 현상호 장로 등 3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기 유병희 목사와 회록서기 이도형 목사, 회계 안수현 장로 등 부임원들은 각각 정임원 후보로 무난히 추천됐습니다. 기관장 선거 또한 기독신문 이사장의 김동관 남서호 목사가, GMS 이사장에는 김성근 조승호 목사가 추천돼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선거는 현 총무 박용규 목사의 재임 도전에 박철수, 한기영 목사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순전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재형성하는 예배를 주제로 제5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주종훈 총신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회중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그것이 곧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예배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형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이태재 목사 역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돼야 한다며 현대 교회에서 예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 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 11이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CTS 장로성가단, 오늘의 교회, 주사랑 찬양대 등 8개 팀 800여 명의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클래식과 찬송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이 축제를 통해 찬송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0도, 순천 광양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책에서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간 소년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자신의 일행에게 조종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조종사가 소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소년이 조종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지만 조종석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소년이 유일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에 만족했지만 소년은 그 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루카도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저 괜찮은 예배만을 찾기 때문에 그저 괜찮은 예배를 드릴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조종사를 만났던

소년처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이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커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예배는 우리 삶의 조종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구원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다윗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5편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을 바라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그것이 평안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께 묻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가? 긍정의 힘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특히 기복 신앙을 갖고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과 시련을 그저 우울하고 어두운 내용으로 치부합니다. 대신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생의 표면만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AP데이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솥을 쓰고 계실까요? 한국엔 좋은 밥솥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북한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 밥솥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북한의 통제와 단속에도 이 때문에 부유층에선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련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면서 검열을 진행 중인 건데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썼다는 이유로, 이 남한의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말씀 위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 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 주민들의 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5879님처럼 복음통일 아자아자 외치시면서 익산에서 보냅니다라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4362님. 드라마에서 밥솥을 이불 밑에 숨기는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검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가운데 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드라마는 영화는 또 라디오는 몰래 그렇게 접하고 있지 않은지 검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 그 마음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지은 윤기나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북녘당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081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을 중보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을 감사의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입니다. 8737님,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새싹회원 같으신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 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석인사 선물 8737님 보내드리고요. 1486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주셨어요. 인천에서 잘 듣고 계신다는 오래전부터 청취하신 분 같아요. 2753님, 좋으신 우리 주님, 북한에 주님의 그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서 나아가기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53님께도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오늘은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 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받아보니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한 곡 함께한 후에 한뼘 차이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특히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 통일된 그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통일도 한 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3075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에서 퇴근길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멘. 통일도 한 뼘 차이인 만큼 저희가 이 언어의 차이 한 뼘 한 뼘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복음 통일됐을 때 정말 오늘 만나볼 이 신혼부부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주님 안에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의 언어 차이 퀴즈도 귀를 쫑긋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한 뼘 차이 바로 만나볼게요.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 뼘 차이.

0: 여보, 옛날에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는 말 진짜예요?
1: 가담가담? 자기야, 이거 무슨 또 주문 같은 건가? 내가 가담가담 생각했다고?
0: 아니, 암튼 여보가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1: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났지. 그냥 쑥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0: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도 여보가 연락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겠지요.
1: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 모르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상에 자기 사진 딱 붙여놨다니까?
0: 어머, 진짜요? 한번 보자요. 어떤 사진인가?
1: 암튼 나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자주 생각해줘야 돼?
0: 아, 나는 가담가담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지요. 우리 민수 씨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요.
2: 가담가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담가담 무슨 뜻일까요? 4891님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기 두 가지를 드리는데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3075님은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가담가담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긴 해요.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담가담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담가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담가담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OFD를 가담가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조금 전에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답을 안 보내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되기가 수능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담가담 보내주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선물을 가져가실 확률도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가담가담이 아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이신 분이 2161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맞아요.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가담가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깜빡할 수는 있어도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정차해서 보내셨다는 1435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 안전수칙을 가담가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1435님,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한다 라고 고백해주셨던 2161님께 먼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가담가담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주권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 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 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

0: 행정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도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은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리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0: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 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 대지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도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읊는데 1분, 2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통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진 한 장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231님 가담가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한병 차이 퀴즈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가담가담 북한어 표현 가담가담이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7519님 그쵸. 요 가담가담 듣게 되는 북한어 표현을 잘 들어보면 잘 들여다보면 표현이 참 예쁜 게 많아요. 그래도 가담가담 우리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담가담 말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그 정답을 기다리면서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기다리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제.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오늘 통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뼘 차이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정 통해서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 뼘 차이는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정답 1번 가끔입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가담가담 듣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7595님. 여기 정답이 문자에는 없지만 1번인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7595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담가담 극동방송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찬양 따라 들으며 나른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1486님도 우리 정차 중에 보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다니까 또 그런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배에 은혜로 다가와요. 듣기만 해서 괜시리 죄송합니다. 정답을 가끔 보냈어요. 8381님 그래도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될까요? 이렇게 가담가담 보내도요. 1597님도 보내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답 가끔이요. 1190님 가담가담 빼먹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받아보신 기도 제목 그 카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녘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0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해주세요. 7820님의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북녘당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생방송 OFP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큰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덕큰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북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창밖엔 비가 조용히 내리는 하루입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는데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은혜도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리는 위로의 단비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회 소식을 담고 왔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준비한 인터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지역교회 소식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수지역 더 큰 은혜 교회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귀한 손님과 함께 초대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와 믿음의 시간을 간증하려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송에 처음 오신 분도 또 늘 애청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큰 은혜 교회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네, 두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1: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큰 은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윤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0: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네. 저는 더 큰 은혜 교회에서 커먼하우스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양지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0: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또 처음 방송사에 오신 우리 양은주 전도사님 그리고 또 예전

0: 전에는 녹음은 안 하셨지만, 네, 그래도 잠깐 이렇게 방송사에 방문해 주셨던 우리, 윤주 전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큰 은혜 교회에서 사역하신 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전도사님? 네.
1: 저는 이제 한 8개월 차?
0: 8개월 차.
1: 네.
0: 이제 8개월 차.
1: 8개월 차 정도
0: 됐어요. 근데 8개월 차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 8개월 차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이 어떤데? 네.
1: 저는 사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0: 네.
1: 중고등부 간사를 했다가
0: 네네.
1: 이제 집사에서 전도사로 된 케이스인데요. 네,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는 또 아빠 목회라고 계시다 보니까
0: 네.
1: 아버지의 길을 쭉 봐왔던 입장으로서 아, 이 길이 정말 너무 복된 길이지만 편친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약간 최대한 안 가려고 했던 길 중에 하나였는데,
0: 네.
1: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일단 이 세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고청이라는 이 세대를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것 같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8개월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8개월이 아닌 거잖아요.
2: 그쵸?
1: 그렇네요.
0: 네, 사역은 8개월 차고
2: 30년 플러스 8개월
0: 네,
2: 차.
0: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 자, 더큰 은혜 교회에 오게 된게 저희가 22년도 9월.
0: 오, 네.
1: 22년도 9월쯤이면 올해로 한 4년 차쯤 되는
0: 네,
1: 것
0: 4년,
1: 같아요.
0: 5년 정도 되는
1: 네.
0: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 여수 지역에 오시게 되면서
1: 네,
0: 더큰 은혜
1: 맞습니다.
0: 교회에
1: 네.
0: 아,
1: 거슴
0: 그러셨군요.
1: 한 여수
0: 예.
1: 내려온 지 제가 7년쯤 되니까 조금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0: 예.
1: 이제 우리 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좀잘 세워보자. 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를 가고
0: 네.
1: 먼저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세워보자라는 입장에서 찾아보다가
0: 네.
1: 이제 알게 된 교회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큰 은혜 교회가 시작한 지한 1년쯤 됐을 때
0: 네.
1: 그때 저희가 딱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함께
0: 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1: 네.
0: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이
1: 네.
0: 쉽지만은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여수 지역 교회들이 보면 다음 세대 학생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1: 네.
0: 상황인데
1: 맞습니다.
0: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들었던 마음은, 아, 이 친구들에게 정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0: 네.
1: 꿈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있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몇명 되지 않은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꿈을 갖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몇몇 아이들은, 그냥 꿈이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정해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답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뭔가 이 세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 세대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어려워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계속 가지게 되는 마음은, 아, 이 아이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중고청이나 여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눈높이를 맞춘다. 혹시 청소년부에서
1: 네.
0: 전도 관련된
1: 네.
0: 그런 사역들도 하고 계실까요?
1: 네, 저희 지금 커먼하우스에서 중고청이 다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저희가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또 특별히 매 달마다 이제 꽃이랑 저희 전도지랑 같이 해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이제 밖으로
0: 네.
1: 나가요. 처음에는 이 중고청이 모든 친구들이 처음에 전화기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꽃을 들고 있으니까
0: 네.
1: 자기들도 자신 있게 다가가서 이렇게 꽃을 전하게 되고 그

0: 꽃을 받은 친구는 꽃을 선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주일에는 이렇게 꽃 꽃다발을 들고 나가는 꽃전도를 하고 있고
1: 네.
0: 금요일 저녁에는 네. 저희가 부삼에 커먼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부영삼단지 거기에 있다 보니까
2: 여섯 사람이면 다 아닙니다.
0: 네. 네, 부영삼단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워낙 번화가고

0: 멀리다금 깨어나라 이렇게
1: 네.
0: 하면서 그 헛개수 전도랑 사탕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전도 또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1: 네. 네. 와,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개월 차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역에 많은 그 사역의 그 열매가 이미 마음속에 누적 되어 있고 그 방향을 잘 맞춰 다음 세대를 특별히 잘 아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여수 지역이 다음 세대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리 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노하우를 얻으시고 지역 또 지역마다 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각 지역에 또 아파트를 찾아가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네. 특별히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방송 애청자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총괄로 맡고 계신 오윤주 전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서 혹시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또 제가 사역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항상 이 사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을 때 간사님이셨어요.
0: 네, 네. 같이 했어요. 네, 네.
2: 간사님이셨고 목사님이 어떠냐?
1: 네.
2: 교육자로 어떤 것 같냐?
1: 네.
2: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이제 간사님이 이제 전도사 네. 중고등부 이제 담당하시게 네.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중고등부를 같이 봐오면서 같이 네. 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던 네. 것 같아요. 혼자라면
1: 네.
2: 사실 중고등부가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네.
2: 네.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지금의 커먼하우스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1: 혹시 커먼하우스가
2: 네.
1: 그 아까 따로 분리되어
0: 네.
1: 있는
0: 네네 네, 그 저희 하우스. 중고청
2: 네, 네 중고청의 네. 공간이고 이제 중고청의 이름이 이제 커먼하우스라고
1: 네.
2: 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년들을 봤을 때 중고등부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침체돼 있는 거를 좀 끌어올려주고 싶다. 제가 네. 항상 이 중고등부랑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네 신앙적 경험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너희에 관한 사명이라면 너희 저희는 어렸을 때 아시잖아요. 수련회도 네. 많이 가고
1: 어렸을 때요?
2: 제가 이름에도 이름에도
1: 네.
2: 나이가 네. 좀 있는지라
1: 아 그런가?
2: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네. 다 겪었던 청년들도 그렇고 네. 중고등부도 그렇고 하다 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경험이 아예 없더라고요.
1: 네, 뭐 중요하죠.
2: 그죠. 뭐 수련회를 가서 뭔가 기도를 막 해보거나 뭐 찬양을 막 크게 해보거나 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교회에서 중고청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1: 그렇죠.
2: 아이들이 모여서 네. 예배할 때 얼마나 이 분위기상 뜨겁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을까 하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너네한테 신앙적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로 같이 나가고 같이 네. 부등교 다니고
1: 네.
2: 뭐 몸으로 좀 이렇게
0: 진짜 많이 치댔죠.
2: 네. 많이 치대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다 해서 와 저는 요즘에 집을 못 들어가요.
1: 네. 그런 네. 표현을 방송을 이렇게
2: 빼주시길 바랍니다. 네.
1: 목사님 들으신 목사님께서 들으실 것 같은데.
2: 목사님 아십니다.
0: 편지. 편지.
1: 네. 선교지는 그러면 어디 어느 지역이 가시었을까요?
2: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그 전부터 뭐 해외 선교 가고 국내 네. 선교 이렇게 갔었는데 교회에서
1: 네.
2: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그 한 달을 미션 먼스라고 해가지고
1: 네.
2: 한 달 내내 팀별로 선교지를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네. 한 주는 우리 제가 중고등부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1: 네.
2: 선교를
1: 네.
2: 한 일주일

0: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그다음 그 다음 주는 또 저희 교역 간사님들 해가지고
1: 네.
0: 대만으로
1: 대만을요.
0: 네또 선교를 그
1: 네.
0: 다음 주에 바로 갔고
1: 네.
0: 또그 다음 주한주 바로 뒤에는
1: 네.
0: 또
1: 국내 선교.
0: 전교인 해가지고
1: 네.
0: 국내 선교를
1: 국내 선교.
0: 선교지 순교지
1: 네.
0: 투어를 갔어요.
1: 네네.
0: 버스를 한대 빌려가지고
1: 네.
0: 네 그래서 그한 달을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나눠져 있던 그 선교 팀들을 한 달로 모여서 미션 버스 우리가 한달 동안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2: 기도로.
0: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선교해 주시고 또 나가는 뭐 사람들이 또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1: 사실 집에 잘못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0: 최근에
1: 네.
0: 잠깐 아, 그몇 달간 아, 그몇
1: 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억지로 못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체력이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더큰 은혜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또 그리고 이런 귀한 사역이 또 수많은 열매의 과성이니까 전사님을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힘내시길
0: 아,
1: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파이팅.
1: 오윤주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을까요?
0: 저희 교회 이제 교역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1: 네.
0: 다들 본교회
1: 네.
0: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청년으로
1: 네.
0: 있다가
1: 네.
0: 그 컬링을 받았지만 3년
1: 네.
0: 동안 도망
2: 도망다니다가
0: 다니다가 아 이거는 저희 목사님이
1: 네.
0: 너의 간증이다 하셔가지고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또 콜링에 네 대답하고 이렇게 청년에서 전도사로 네 제가 3년 됐습니다.
1: 올해
0: 네
1: 3년 정도.
0: 3년 네.
1: 보면 그 많이 돌아다녀셨던 분들이 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좀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고
0: 아,
1: 오신 분들이
0: 여러 길로
1: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0: 돌다가
1: 왠지 이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도사님 두 분께서 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2: 네.
1: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2: 제가 생각해도 가장 든든하고 뭔가 이제 같이 커머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윤주 전도사님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같이 어떻게 나 혼자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글 중에 어떤 문장 중에 하나가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고청 사역이 정말 오래오래 길게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잘 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들을 멀리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동역자가 함께 걸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함께 갈수 있는 동역자가 누굴까 하면은 윤주 전도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1: 감사합니다.
2: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1: 네.
2: 제가 중고등부 한 저희가 중고등부를 같이 처음 제가 교사로 갔을 때가 윤주 전도사님도 중고등부를 처음 맡은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 아이들을 최대한 치열업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이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부딪혔던 그 시간들이 참 복되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시간들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맞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칭찬하라는 이야기를 안한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열심히 칭찬하셨으니까 전사님 듣기만 하고 그냥
0: 아니,
1: 넘치실 거 아니죠? 칭찬을 한번 좀
0: 아니 맞는
1: 해주셔야
0: 것
1: 될것 같아요. 네.
0: 같습니다.
1: 아니 인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오윤주 전사님께서도 우리 양지수
0: 아,
1: 전도사님
0: 그렇죠.
1: 이참에 네,
0: 네,
1: 칭찬 한번
0: 칭찬을
1: 해주시죠.
0: 좀
1: 방송을
0: 생각을
1: 통해서. 네.
0: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사실 뭐 어려요 저보다.
1: 네.
0: 어려요.
1: 오늘
0: 저 생각보다 나이
1: 많이
0: 많아요.
1: 두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제 저보다 어린데도 그러니까
1: 네.
0: 제가 없는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 네.
0: 약간 저는 정말

0: 정말 감성이 없어요.
1: 티예요, 티. 어. 대문자 티?
0: 네. 어, 막 큰 티를 갖고 네. 다니는 네.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이성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감성이 없고 네. 아이들에게 딱 이거 아니면 이거다.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 못한다. 막 하고 이제 좀 세게 나가는 네.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중고등부랑 뭐 청년들 아이들한 친구들한테. 근데 옆에서 항상 그 감성적인 것들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양전도사님도 그러셨지만 네. 저 혼자라면 사실 이 중고청을 이 정도까지는 못 이끌었을 때 저의 성향상 네, 네, 네. 저의 성향만 가지고 갔으면 근데 옆에서 좀 감성적인 것들 같이 제가 없는 것들을 같이 채워주는 동역자여가지고 네. 좀 지금의 커먼하우스가 이렇게 네. 어, 채워지지 않았나
2: 네 다예요
0: 네 그리고 칭찬 제가 막 뭐라 해도 아, 다 알겠다고 네. 막 다
3: 어,
0: 받아주는
3: 별로 타격이 없어요. 어,
0: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죠. 저의 네. 말에 무난하지 않고
1: 감사합니다.
2: 네.
1: 네.
2: 네 어.
0: 왜죠? 정말 큰 칭찬인데요.
2: 네. 일단은 그 사역을 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1: 맞아요.
2: 어, 대문자 T라고 하셨는데 소문자 뭐가 되죠?
1: 아 저는 네. 저도 대문자 T인데
2: 네네.
1: 어 이게 윤주 전도사님도 말한 네. 건데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네네. 그 T적인 부분이 조금은 감해진다.
2: 네.
1: 그래서 다른 게 있다면 나는 F적인 요소가 살짝 곁들여져 있는 거고 어쨌든 둘 다 T여서 저는 약간 T 플러스 소문자 F.
2: 네. 아,
1: 네.
2: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게 사실 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1: 맞아요.
2: 어떤 사역을 어떤 귀한 사역이라도 이게 협력 그리고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그 푯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아마도 두 분의 그 대문자 소문자를 합쳐서 귀한 또 어, 너젓기 또 어, 뭐 방향 서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싸운 적은 없으세요?
1: 오, 네. 싸운 적은 없어요.
0: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혼나는 것뿐이지.
1: 혼나는 뿐이에요.
0: 네.
1: 싸우진 않아요.
0: 싸우진 않아요.
2: 그래서 우리 양주수 전도사님 어, 전도사님과의 관계 말고요.
1: 네.
2: 평소에
1: 네.
2: 예,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드셨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 네.
2: 감성적인 부분으로 한번.
1: 감성적인 부분으로 네. 힘들었을 때.
2: 네. 정말 힘들었을 때.
1: 어, 저는 사실 제가 언어를 전공했던 사람이었어요.
2: 어, 네.
1: 특별히 이제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었는데
2: 어, 네.
1: 그래서 광주 지역에 있을 때 열심히 이제 통번역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여수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예요.
2: 네.
1: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수로 내려오면서 커리어가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지역에서는 뭔가 스페인어로 통역할 일이 많진 않으니까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 진로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 제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광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수로 내려오는 건 제 계획이 네.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가 다 끊기고 진로에 대해서도 너무 방황을 오래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불안함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저한테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2: 네.
1: 저를 이렇게까지 빠꾸 하실 수는 없다. 제 입장에서는 여수로 내려오는 게 빠꾸였거든요. 뒤로
2: 그렇죠.
1: 물러가는 거였어요.
2: 네.
1: 그래서 어쨌든 너무 꿈도 많고 너무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그랬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끊기고 나고 끊기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2: 네.
1: 우울증도 오고 내게 다 겹치고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불안장애
2: 네.
1: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온 거예요.
2: 네.
1: 그렇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안방에 누워있는데 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관

0: 속에 누워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주님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제 꿈과 제 모든 것다 내려놓고 그냥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다시 신앙을 찾고 싶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엄청 쏟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이제 더큰 은혜 교회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사실 이제 치료 기간이 너무 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병원에서도 오래 걸릴 것 같다, 너무 상태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진단을 받아왔었고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커리어도 끊겼고 이 불안장애와 이 공황과 이 우울증을 가지고 내가 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점점 이제 빠져드는 시기였는데 이제 더큰 은혜 교회 가서 하나씩 하나씩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삶이 회복되고 다시 꿈을 찾게 되고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저희 집회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시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인지 하나님이 아시면서 저를 왜 이렇게 혼자 두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했고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지수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처음으로 안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약을 점차 좀 줄이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완전히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아무 곳에도 쓰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서 제가 우울증 약을 먹었고 뭐 이렇게 공황장애를 있었고 이거를 어디 나가서 쓸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소재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제 또래가 됐든 뭐 중고등부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아픈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 혹은 아무래도 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아픔을 갖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아줄 수 있었을까? 함께 울어줄 수 있었을까? 아, 그래서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게 됐고 또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나의 계획으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그냥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나의 삶이 거할 수 있다는 게참 평안이구나라는 거를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갖게 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전사님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근데 우울증을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또 정말 계속 내려가는 그런
0: 맞아요,
1: 마음이었을 것
0: 맞아요.
1: 같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분명히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또 하나님께 반드시 쓰실 것 같고, 스페인어로
2: 좋습니다.
1: 인사말 한마디 해주시죠.
0: 보통 올라 많이 하고
1: 올라 올라
0: 올라.
1: 올라 알겠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사셨던 거예요?
0: 스페인에 제가 일하러 갔었습니다. 통번 역할을.
1: 몇년 계셨을까요?
0: 이게 막한 번에 확 나갔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베네치아의 그 가면 그 페스티벌? 카니발이 엄청 큰데 이제 거기에 뭐그 한국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통번역을 받아서 뭐 광주에서 그 세계 수영 선수권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통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다 까먹었어요.
1: 그래도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요 또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오윤주 전사님께서 또 전형적인 대문자 T로 옆에 앉아서 계속 지켜만 보고 계셨는데 T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을 수 있을 것
2: 그럼요.
1: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 일 사역을 해오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 지금이신가요?
2: 아, 감사했던 순간 있죠.

0: 거죠. 네. 네. 제가 사실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분야가 아닌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저의 원래 본 모습은 완전 이과예요. 화학과 네. 출신이고 네. 제가 이제 약사를 준비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지금 전혀 다른 사실 이 목회도 이제 신앙적 공부를 하다 보면 인문학이잖아요.
1: 그렇죠.
0: 인문학에 저는 젬병이거든요. 완전 T와 완전 이과 출신으로 인문학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 교양 수업을 들으면 아 저는 전공은 다 A+인데 교양은 아주 바닥을 치는
1: 이제 이참에 A+를 밝히셔주셨네요.
0: 네. A+도 밝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 분야가 아닌 거를 처음 했던 게 영상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아무 소스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그걸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해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새벽마다 엎드려서 제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에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뭐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제발 좀 알려달라.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자발적 겸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겸손이 막 나오는 그런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모든 교회 영상을 제가 만들지만 매번 만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아니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제 딱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이제 소스를 네.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그럼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정말 매번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아 나는 절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 그의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렸던 제 마음이 제 고백이 무슨 영상이 됐든 교회 어떤 영상을 제가 만들든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는 나는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머지는 다, 네.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그 기도를 항상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항상 만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전사님은 하나님이랑 씨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중고등과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2: 씨름해라.
0: 씨름해라. 네. 하나님 주실 때까지 좀 붙잡아봐라.
2: 들고 있잖아.
1: 그게 아마도 전사님을 살리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도 쉽지가 않거든요.
2: 맞아요.
1: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또 그 열정이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전도사님만의 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그런 시간에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2: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 퀄리티가
1: 네.
0: 아니 아닙니다.
1: 아 진짜요?
2: 네.
1: 언제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려면 사실 티가 못 만드는데.
2: 그쵸.
1: 감동을 전해야 되잖아.
2: 아, 그래서 제가.
1: 네.
2: 이제
0: 멘트를.
2: 멘트를. 전체적인 컨셉과 전체적인 뭐 나레이션이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하고. 그러니까 약간 방송으로 따지자면 PD고 제가 작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0: 만들어요. 근데 또 PD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자릅니다.
2: 빠꾸 당합니다. 다시.

0: 바꿔가지고 그럼 이건 어떠신지 네. 하면 이제 또
1: 언제 한번 궁금하네요. 네. 네, 우리 두 분의 전사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네.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전해주신 것 같고,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 같고, 또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윤주 전도사님 총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더 큰 은혜 교회에서, 그리고 양지수 전도사님은 이제 8개월 차 청소년부를 맡고 계신데 어려움은 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젊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어립니다. 네.
1: 그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맞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이 시간은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에서 귀한 소식 또 지역 교회에 나눔하는 네.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2: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항상 이 공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네. 해오거든요.
1: 공생 뜻이 뭘까?
2: 공생이라는 뜻은 정말 말 그대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 그런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여수땅에 이 중고청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또 이 프로젝트가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네. 정말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선교적 교회
1: 네.
2: 그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로 이 공생 프로젝트를 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이 이제 다섯 번째 공생 프로젝트고요.
1: 네. 그래서 다섯 번째.
2: 네. 네. 네.
1: 매년 한 번씩 아니면 해마다 한 번씩?
2: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한 해는 뭐 두 번도
0: 두 번 할 때도 있고
1: 네. 제한은 네. 없고.
2: 네. 네. 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네, 더 이상 할 수 있으면 하고.
2: 네.
0: 네, 네, 네.
1: 그래서 집에 못 가시는군요.
2: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공생, 다섯 번째 공생 프로젝트에는 저희가 피아워십을 초청을 했습니다.
1: 네, 네. 네.
2: 그래서 그래서 이 피아워십은 이번 주 금요일 15일 금요일 저녁 7시 예배로 이종선 네. 목사님이 찬양 인도와 간증의 시간을 네. 가질 거고요. 저희가 이 공생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다 보니까 열려 있고 저희 교회의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네, 제한적이다.
2: 네, 네. 제한적이어서 좌석을 좀 저희가 제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네. 예배당에 입장을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신청은 오늘입니다.
1: 5월 12일.
2: 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에.
1: 저녁 8시.
2: 네, 신청서가 오픈이 됩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이 신청서는 저희 더 큰 은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 더 큰 은혜 교회 유튜브에 이 피아워십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더보기란에 들어가면 그 링크 폼이 나옵니다.
1: 네.
2: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오시면
1: 홈페이지에 가면 네. 신청할 수 있다.
2: 네. 예. 그 QR코드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 네. 클릭만 하시면 바로 링크로 넘어갑니다.
0: 팝업을 클릭만 하셔도 네.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8시 전에 들어가시면
0: 안 열려요.
2: 안 열려요.
1: 안 열리고.
2: 네. 안 열리는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네.
0: 8시 땡 하면.
2: 땡 하면 네.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숫자가 차면 자동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1: 네.
2: 이제 8시 이후에 마감된 상황은 이제 좌석이 다 찼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그 대상은?
2: 신청
1: 대상은 뭐 아이도 나이 네. 제한이 있을까요? 어떻게?
2: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0: 모든 세대가 네, 다 모든 할 세대가 수 있게 열려놓은 거라서
1: 네, 모든 세대
2: 네.
1: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족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2: 네, 네.
1: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2: 가족
1: 많이
2: 단위로도 많이
1: 가족
2: 오시고.
1: 단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계실 것 같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가 가는 경우

0: 맞습니다. 너무 어린아이가 가는 경우에는
1: 따로
0: 네,
1: 유아실
0: 잠옷실을 저희가 열어드리고,
1: 네.
0: 그리고 준 2층을 웬만하면 그런 분들에게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쪽으로 못 올라가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이제 아이를 가진 좀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기 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준 2층으로 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혹시 이
0: 네.
1: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 아, 네.
1: 문의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0: 아,
1: 전화 드리면 될까요?
0: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1: 네.
0: 네, 친절하게
1: 지역번호
2: 061 691-192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한 번만 더. 1.
2: 061 691-1928입니다.
1: 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지수 전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늘 있으신 것 같아요.
2: 특별히, 특별히 저희 커먼하우스 소개를 잠깐
1: 하시면 됩니다.
2: 하고 싶습니다. 저희 커먼하우스는 더큰 은혜 교회가 올해 시작하는 가장 큰 변화와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커먼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고층의 건강한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커먼하우스는 중고층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공간이고요. 이 세대가 특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정말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옳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커먼하우스 앞에 붙인 어떠한 네이밍 같은 게 있어요. 라이트 온 커먼하우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라이트 온이 빛을 비추라. 정말 이 중고층 세대가 이 여수땅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커먼하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먼하우스는 학동 35-18번지 3층에 있고요. 셜록 홈즈 그 방탈출 카페 위층에 있어서 정말 접근성도 너무 좋고, 또 평일에는 더큰 은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정말 이 중고층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내 안에 어떠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이 닿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들, 이 중고층이 이 여수땅 가운데 거점 교회가 되는 커먼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갑자기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더 큰 은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려 계신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두 분이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분 오늘 함께 또 인터뷰 응해주시고 또
2: 네.
1: 귀한 소식, 교회 소식 나눠주시고 다음 세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고 싶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우리 교회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시 왔습니까?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0: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렵게 다짐을 하고 온 거라는데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아기를 케어하느라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정말 손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뿐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나 기뻐하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쵸? 하나님 우리 볼 때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팍 신경 쓰이다가 안 되겠다 쟤. 저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봐 하고 우리 총 연출이 또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아기 볼 때도 그 아기들 막 잘 때 웃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 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이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우리 막 아기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죽겠네. 아유 예뻐 죽겠네 막. 어? 아, 왜 죽어? 왜 죽기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 볼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고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죠.

0: 송정미 김명식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이뻐 죽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쟤 좀 돌아오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 총연출 우리 주님께서 조연출 김인수에게 이 새끼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영혼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죠. 자, 돌아온 귀한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열매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꽤 긴 방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임용자님.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시는

0: 내가 그
1: 네.
0: 완주죠? 전북 완주.
1: 네네.
0: 삼례.
1: 저 지금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0: 아,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삼례에서.
1: 네네.
0: 아, 삼례도 있고 또 봉동도 따로구나. 삼례하고 봉동이.
1: 네네.
0: 어, 완주긴 완주인데, 그쵸?
1: 네네.
0: 2년 전에 저하고 그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맞아요.
0: 와, 근데.

0: 그 뒤로?
1: 네, 갔어요.
0: 어떻게 바로 갔어요?
1: 바로 갔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0: 참,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때 통화한 뒤에.
1: 네네.
0: 2년 동안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아, 제가 통화한 지가 2년 됐어요?
0: 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 날 제가 통화한 기록이 있네요.
1: 아.
0: 벌써 2년 됐어요.
1: 예. 바로는 안 나가고요.
0: 예.
1: 한 번 나갔다 와갖고, 안 가고,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겨서,
0: 네네.
1: 이제 다닌 지가 한 달 넘었어요.
0: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옮긴 지 한 달 됐다고요?
1: 네네.
0: 아무튼 그때 통화하고 나서 거의 바로 쭉 가셨죠? 다른 교회를.
1: 갔습니다.
0: 최근에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1: 아, 봉동중앙교회예요.
0: 봉동중앙교회, 봉동에 있는.
1: 네.
0: 그래요. 자, 이제 그 20년 방학을 끝내고 2년 동안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1: 네.
0: 일단은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20년 끝내고 나서 다니는 첫 예배.
1: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 쉰 분들 이제 이명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쉬었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오래 쉰 분들이 첫 예배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이 또 느끼고 이렇게 또 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1: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정말 감동적으로 그 뒤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잘 드리고 있고요.
0: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도 잘 받으셨고.
1: 네, 받았습니다.
0: 네, 선물도 잘 받고. 혹시 혼자 다니세요? 네. 교회? 가족들이 다 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방학 중인 사람들이 꽤 있나요?
1: 형제들 이제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0: 네네.
1: 지금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0: 네.
1: 여동생이 하나 다니고 있어요.
0: 여동생이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그거는 집사님이고. 네. 형제 여동생만 나가고
0: 예.
1: 다른 형제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안 다니지만 둘째는 다녀요.
0: 그렇구나.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1: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랍니다.
0: 우리 이명자님이 극동방송 듣고 교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큰 자녀에게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니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큰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45.
0: 45. 극동방송을 네. 틀게 해주면 돼요.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자녀에게, 큰 아들인가요?
1: 네. 딸이요.
0: 큰 딸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어디 살아요, 큰 딸은?
1: 인천.
0: 인천. 그래서 극동방송 네. 알려주셔서,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새끼라에서 꼭 전화 연결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네네.
0: 둘째는 잘 다니고 있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자님이 이렇게 지금 네.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0: 그 뒤로도 지금 어떻게 극동방송 잘 듣고 계세요?
1: 아, 계속 듣고 다닙니다. 쳐주고 다니면서.
0: 와, 그렇구나. 새깨라도?
1: 네, 새깨라 듣고 있습니다.
0: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 본인에게 네. 새깨라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방학 끝냈으니까.
1: 너무 특별해요.
0: 어떻게 특별해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
0: 네.
1: 무슨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와닿고 네. 막 그래요.
0: 편안해지고 와닿고
1: 네.
0: 특별하고 사실 우리 새끼라도 우리 이명자님이 네. 특별해요. 특별한
1: 감사합니다.
0: 특별한 열매예요 진짜. 세상에 2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렇죠.
1: 네. 지금도 권사님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왔어요.
0: 네네.
1: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0: 네네.
1: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지금
0: 그렇구나.
1: 막 들어왔거든요.
0: 그랬어요.
1: 근데 권아가 오신 거예요.
0: 권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계시는구나.
1: 네. 교제 잘하고 있어요.
0: 우리 이명자님 지금 요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1: 네,
0: 잘
1: 너무너무
0: 믿고 있고.
1: 감사해요.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네.
0: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결단의 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이 시간에 저랑 네. 감사기도 저 따라서

0: 예.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1: 다시
0: 한번
1: 한번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자님, 지난번에 선물 드렸었는데요.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새끼라에서 축하의 꽃바구니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엄마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0: 계약한
1: 어떡해.
0: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꽃바구니 선물 보낼 테니까요.
1: 네,
0: 앞으로도 좋은 소식
1: 감사합니다.
0: 들려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임용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1: 많은데 찬양은?
0: 그 중에서 딱한곡 고르자면 나의 인생 찬양, 임용자의 인생 찬양.
1: 제목이 생각이 안
0: 제목
1: 나요.
0: 생각 안 나면 가사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흥얼거려도 돼요.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1: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그
0: 아,
1: 노래
0: 변찬는
1: 주시고요.
0: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이 곡을 가장
1: 그다음에
0: 좋아하세요?
1: 좋아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아,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1: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1: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0: 네네.
1: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0: 네네.
1: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구나. 그래요. 이 찬송의 제목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임용자님도 이제 변치 않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용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저도 감사합니다.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앞부분만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1: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0: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비타민연과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자,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열매 20년 방학했다가 끝내고 지금 계약한 분 변찬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은 방학이긴 한데요. 귀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세종 맞죠?
1: 네.
0: 세종이고 그때 저하고 3월, 올해 3월에 그때 친구가 네, 이렇게 그 전도 요청해가지고 네.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친구 성함이 박정숙님.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갔어요?
1: 아, 저 원래 다닌다니까 좀 쉬었더니.
0: 그때 저하고 통화됐을 때.
1: 네, 바로 갔어요. 네, 바로
0: 그때
1: 갔어요.
0: 통화될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 아, 예, 그 장, 조금 쉬었는데 친구가 난리를 쳐고.
0: 아, 그래요?
1: 정구로
0: 다. 근데 1년 쉬는 걸로 그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 맞아요. 1년 쉬었어요.
0: 아, 1년 쉬었으면 조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뭐 한 2, 3주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 쉬었으면 아무튼. 그러니까 1년 쉬고 있다가 보면 우리 네. 방송에 연결되는 분들 막 1년이 10년 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친구 요청으로 그 1년이 딱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1: 아, 원래 마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일요일 저 낮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고 하니까
0: 예, 예.
1: 못 갔는데
0: 예, 예.
1: 마음은 안 편쳐. 가던 거를 못 가니까.
0: 예. 또 시골에 주일마다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가세요?
1: 가긴 가는데 예. 조금 좀 이제 평일에 화요일 날 쉬니까
0: 네네.
1: 평일 화요일 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죠.
0: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일 날 시골 가는 거를 화요일 날로 옮기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탁 옮길 수가 있고 사람이 역시 마음 먹게 달렸어요.
1: 맞아요, 교회. 마음 먹게 달렸어요. 네,
0: 뭐 일 때문에 못 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핑계거든.
1: 맞아요.
0: 교회는 그럼 1년 전에 다녔던

0: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 꿈꾸며기 무슨 저기 아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더라. 우리 교회 있는 이름은 클럽 채플 꿈의
0: 네.
1: 교회거든요.
0: 아니,
1: 근데
0: 지금
1: 그
0: 현재
1: 원
0: 다니는 교회.
1: 네
0: 교회 이름이
1: 맞아요.
0: 꿈의 교회.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시 꿈의 교회를
1: 네네
0: 가시고 계시고.
1: 아예 네. 처음부터 꿈의 교회
0: 예,
1: 다녔어요.
0: 박정숙 님도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박정숙님이 우리 구형님의 목자님 되셨어요.
0: 박정수 님이 우리
1: 그래갖고, 네,
0: 지금 전남수님 오게 돼가지고 기쁘시겠다, 되게. 예?
1: 목요일마다 우리 저기 구형 예배 보거든, 그 목장 예배 보거든요.
0: 예.
1: 네, 거기에 목자가 돼갖고
0: 예.
1: 엄청 열심히 해요. 원래 박정숙 씨는 엄청 열심히 해요.
0: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그
1: 맞아요.
0: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1: 네,
0: 지금 안 다니고 있는
1: 따라가야
0: 분들을 다시 다니게끔 하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1: 되겠다.
0: 새끼라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 요청을.
1: 따라가겠다 생각은 늘 했는데,
0: 네네.
1: 어떻게 그냥 방송을 해갖고 그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다 했더라고. 너
0: 그쵸.
1: 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지? 왜안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요, 잘 다니고 있어. 그랬지, 뭐라고
0: 잘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1: 예. 네.
0: 아니,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정도.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1: 좋아요. 항상 편하고 좋죠, 교회는.
0: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0: 선물도
1: 저
0: 잘
1: 시간이 다 됐네요.
0: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1: 네. 아, 지금
0: 본인이
1: 선생님, 나 들어가야 돼,
0: 들어가야
1: 지금.
0: 돼. 알겠어요.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네. 전남순님. 아이고, 지금 교육받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전화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남순님을 그 전도 요청했던 분이 박정숙님인데요. 그러면 박정숙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정숙님은 또 전남순님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박정숙님.
2: 네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김인수입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0: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2: 아시죠?
0: 제가 금방
2: 유명합니다.
0: 그
2: 네.
0: 지금 전남수님하고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2: 예.
0: 혹시 같이 계셨던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0: 지금 뭐 교육받아야 된다고 통화하다가 지금 끊었는데,
2: 네.
0: 그 지금 보니까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2: 제가 저번에 문자 넣었었는데,
0: 저한테,
2: 예, 네, 하루 꿈의 교회 잘 다니고
0: 잘
2: 있다고.
0: 다니고 있다고.
2: 네, 안
0: 제가,
2: 빠지고 열심히
0: 예.
2: 나와요.
0: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직했다가 언제 전화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전남수님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2: 아, 오늘
0: 했더니,
2: 그거 있어요, 거기.
0: 예.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박정숙님, 잘 다니고 계시고, 같은 목장이네요.
2: 네, 예.
0: 그러니까,
2: 목장도 열심히 나오고,
0: 예.
2: 예, 네,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0: 다행이네.
2: 예, 감사하죠.
0: 전남수님도 그렇고 박정숙님도 극동방송 계속 어떻게 요즘 새깨라랑 듣고 계시나요?
2: 예, 매초는 아예 고정적으로 아예 차에다 틀어놓고 있어요.
0: 차에다 틀어놓고.
2: 예.
0: 우리 박정숙님한테도 그때 우리가 선물 드렸던가요?
2: 예.
0: 선물 드렸고 전남수님도 선물 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받았어요.
0: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끊었는데 우리 전남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꽃바구니 선물 드린다고 그렇게
2: 아이고.
0: 꼭좀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보냈던 그 세종의 그 주소로 꽃바구니 선물 우리 전남수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0: 그럼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저기 협찬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예, 박정수님이 전남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참 그 기쁨이 크시죠.
2: 아우, 좋죠. 지금 친구 하나도, 걔는 좀 망설이고 있는데, 좀 걔도 이제 좀 기다려야지.
0: 네. 아, 또 다른 분도 한번 전도 요청 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는군요. 전남수님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좋고 참 찝찝하고 불편했었는데 감사하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2: 아우, 굉장히 열심으로 와요,
0: 예,
2: 요즘은.
0: 예. 그래서 우리 전남수님하고 좀더 길게 통화를 할까 했는데 교육이라서 지금 급하게 끊어서
2: 안 돼요.
0: 제가 또 우리 박정수님에게 전화 한번 했거든요.
2: 네. 그
0: 그래요.
2: 한 하나

0: 또 전도 대상자 그 아 그 네. 사람 공 나온다고 하는데
1: 네네
0: 거기를 안 하네.
1: 어
0: 그 사람이 저기 많이 아파요.
1: 예예 예.
0: 아픈데
1: 예
0: 그냥 교회에 그 신뢰를 안 하더라고.
1: 이 아픈 가운데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그다음 또 극동 방송도 듣게 하셔가지고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아 그래요.
0: 그래갖고 수시로 그냥 네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1: 예, 예.
0: 고통을 많이 받아서
1: 예예 예.
0: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기는 했는데
1: 예예 예.
0: 네.
1: 그 우리 그분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지금 그분이 네.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네. 이름 딱 불러가면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실래요?
0: 지훈 씨 아플 때 그 고생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신 늘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바람입니다. 갑자기 하니까 모르겠네.
1: 아, 잘하셨습니다. 꼭 네, 그분 네. 꼭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전도 요청 해주시면 네, 너무나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 제가 네. 우리 전남수님이 좀 급하게 네, 끊으시는 바람에 네, 그 네.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우리 네. 박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0: 네, 지금까지 살아온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네,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0: 네. 네.
1: 어떤 이유로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동안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1: 네네.
0: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나오게 한 것을 너무나 항상 감사해서,
1: 네네.
0: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해요 날마다.
1: 그래요.
0: 네.
1: 앞으로 우리 박정숙님, 전남수님 계속 하나님 앞에 네. 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0: 네네.
1: 아까 지훈 씨를 비롯해가지고. 새롭게 전도할 네. 분들
0: 예,
1: 기도하시면서
0: 예.
1: 꼭 또 전도하는데 예. 열심히 네. 해주시고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방금 주의 은혜라 또 이 곡 안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찬송가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는 더 감사를 느끼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요. 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게 하다가 마음은 열리면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전화 연결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보물 퀴즈, 꽁트가 있는 보물 퀴즈 하려고 했는데 자, 내일 보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퀴즈, 자, 꽁트가 섞여 있는 퀴즈,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려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은 그 시대를 매우 뼈아프게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시대.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어린 시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성소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세미한 희망의 빛 하나를 조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든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던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인간의 삶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잠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중에도 어두운 새벽 미명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성소의 등불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성막의 촛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에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그곳에 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성소에 맡겨졌고 그저 그곳이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누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이면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항상 놀게 하십시오. 새벽이나 주일, 평일이나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이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집에 오래 머물렀던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연스럽고도 은혜롭게 어린 시절 어머니 등에 업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찬양하며 여러분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할머님은 새벽이 되면 옆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자주 깨곤 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소리에 자장가가 되어 다시 잠을 잤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미 어머님에게 또 할머님이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임해졌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세 번이나 반복된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만의 고유한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세상이 내 이름을 알아줄 때가 아니라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세 번이나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너는 영적으로 둔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또다시 오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뭐냐? 우리의 무지와 실수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의 속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든 후에 방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생사의 기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0: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어릴 때 계속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도망쳤어. 그 순간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찾아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응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으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네 번째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의 조언과 가르침을 받아 응답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엘리처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무엘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는 엘리입니다. 교회는 엘리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고백은 사무엘의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복입니다. 또 종의 자세가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응답에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은혜로 시작된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또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

부모가 닿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5장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네 번째 행위 예언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불과 칼과 바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하게 시행될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비유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이 패망케 된 이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필연성과 형벌의 철저함을 더욱 확실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4장은 동일하게 1절 인자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명령이나 계시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를 말한 내용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점령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위반하고 거역하면 단호하게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열방보다 더욱 패역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삼중적으로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원역과 기근으로 멸망케 됩니다. 둘째,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셋째, 땅끝까지 추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포위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죄를 근거 없이 용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주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주위의 이방인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예루살렘의 심판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멸적인 심판을 다루는 선지자의 비유적 행동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앞에서 포위될 사실, 포위된 기간, 포위의 잔혹한 상태를 묘사한 다음 이어서 포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운명이 생생히 드러나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대단히 비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함한 유다 족속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위시해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와 기타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경책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실제적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경과 방해 속에서도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예언은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소수를 남겨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나타남을 믿으며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심판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인 행동으로 드러낸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속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이방보다 더욱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이방보다 더욱 패역한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6절에서 7절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보다도 더욱 많은 악을 자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위치에 놓으시고 거룩한 도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방을 위한 구원의 빛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악의 길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재앙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둘째 8절에서 12절 하나님은 패역한 예루살렘에 대해 철저하게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과 모범이 되도록 부르신 예루살렘이 타락하여 이방인보다 더욱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로마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과 유사하다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 말씀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을 규명한 에스겔은 이제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는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치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심판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 14절과 15절 조롱받는 예루살렘 16절과 17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과 함께 거하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의분을 품으시고 진노를 바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죄악을 처리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0: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범죄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역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왕이 범죄함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왕의 위치에서 도피하는 처지로 전락된 일이 있었던 다윗 왕,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등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하여 복된 자리에서 밀려난 실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배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함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함께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 무엇에도 마음 설레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니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을 설레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며 그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 유혹, 심지어 가장 큰 고난조차도 결국 지나가지만 주님만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붙드는 분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원웨이 싱어즈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외인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분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넘치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흐뭇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워십의 찬양과 지나가 노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두려움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듭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0: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전효섭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0: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들 또 자녀들의 그다음 부모에 대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들 있을 수가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류 역사상 끝없는 라이벌이고 숙명의 라이벌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시요. 이 갈등의 관계는 그냥 이제 하와만 빼고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참 이것이 해결하기 힘든 대단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시누이와 올케 이 관계 좀 예쁘게 서로 좀 봐주세요. 저도 예쁘게 좀 봐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예쁘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은 다 나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성 여러분들 다 딸이고 어느 집안에 다 딸들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며느리도 올케도 어느 집안의 딸들입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뀐 결과가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자신도 딸이면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또 시어머니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보는 눈도 시어머니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며느리가 아들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상담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상담을 해봤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빼앗아갔다고 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들이 변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안 변하면 안 되는데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생활은요 이제 아내와 남편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중심이 되고 아내 중심이 되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맨날 안 그러면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맨날 다투어 보세요. 부모님 마음 더 괴롭습니다. 부모들은요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며느리 남편이다. 그리고 딸은요 사위의 아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가정 부부

관계입니다. 이미 품에서 떠난 아들이고 며느리와 한몸된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까다로운 부모는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자식들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정말 까다로운 부모가 아닌가?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사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혹시 불만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시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불만 많았습니다. 다 잘한 것 같아도요,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때문에 속썩였고 속이 마음이 상했고요, 불만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이곳에도 보면요, 자기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모시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부모님들도 그냥 편하게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모시는 자녀가 최고 효자고 효녀고 효부입니다. 가까이에 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용돈 주고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니까 참 좋게 보이시오. 맞습니다. 좋은 자녀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자녀들도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 찾아뵈러 온 자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나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 혹은 사위, 딸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혹시 불만 있으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용돈 주는 그 아들, 며느리한테 또는 사위하고 딸한테 이제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한테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그게 진심입니다. 친우이들 새언니나 올케가 부모 모시는 거 보니까 혹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시고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입 다물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참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모시기 힘든 분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부모가 되는 순간 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는 항상 좋지요. 항상 사랑하니까 늘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멀리서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맛있는 거 자주 해드려라, 병원 자주 모시고 가라, 그렇게 간섭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꼭 말하려고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직접 가서 모시고,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또 검진해보고, 맛있는 것 음식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반찬값 병원비 넉넉하게 자주 보내드리면서 하고 싶으면 한마디씩 하십시오. 현재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때로는 힘들어도요, 부모님 마음 좀 더 헤아려 드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십시다. 대대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형편상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또 형제들이 많아서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내 차례가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십시다. 모시고 사는 형제에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도 전하십시다. 가까이에서 부모님 자주 돌아보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고맙다는 말 한 번씩 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부모님께 효도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정과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좋아졌는데 가족관계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웃음도 삶의 기쁨도 행복도 자꾸만 줄어들어갑니다.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들에게 있어서 늙은 부모는 점점 짐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자꾸 느낀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우리는요, 오랫동안 이런 오해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에요. 늘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 보면서, 쉬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주무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게 뭐냐,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하고 모여서 노는 것보다 늘 일하는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얼굴 고아지는 것과 예쁜 옷 입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살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비 많이 나올라 빨리 끊어라. 전화비 걱정하셔서.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오해하지 말고 사십시다. 작가 서정우 씨의 명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요, 힘들게 조그만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서울에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아들이 집에 오면요, 살림이 힘드니까 늘 동태 한 마리 사다가 동태국을 끓여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동태 몸뚱이는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늘 동태 머리 대가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야, 생선은 머리 부분이 맛있단다, 어두진미란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를 찾아뵈러 왔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여내놓았습니다. 생선의 몸통 부분은 다 잘라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은 여전히 또 동태 머리를 그냥 그렇게 갖다 놓고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슬며시 국을 자신의 국그릇하고 어머니 국그릇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생선의 머리 부분이 맛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두진미의 뜻을 제가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국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모자가 한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진미의 뜻을 알고 슬며시 어머니의 국그릇과 내 그릇을 바꿔놓는, 바로 거기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존재와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만드셨고 양육하게 만드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의 그 위치,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새겨 듣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모는 세상에

나로 하여금 내가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세상을 보고 누리게 하신 분들이지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에 자신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바꿉니다.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식을 탄생시키는 것이 어머니지요. 자신의 생명과 바꾼 자식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낌없이 주십니다.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모든 것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응석 다 받아줍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도 응석 다 받아주고요. 투정까지 다 받아주고 간푼 아들들 그냥 다 봐주고요. 예쁘게 봐주고 그냥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합니다. 어디 가나 늘 자식 생각입니다. 감정 표현은 잘 안 하셔도요. 자식 위해서 늘 속으로 울고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늘 걱정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들이지요. 저들이 잘 어려움 잘 살아가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가 그 생각을 하지요.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주 전에 총회에 장로 부총장께서 여수에 오셨습니다. 가족 여행을 오셨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사돈들도 거기에 다니고 우리 바깥 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자주 어울려서 교제를 하시니까 이 장로님은 서울에서 기업을 제법 큰 기업을 잘 나가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순방할 때에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갔다 오셨던 분이신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 바깥 사돈이 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전에 평생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아 장로님 내가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업 안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물려줄 기업이라 조그만한 거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요. 내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미 자식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자기 사업하도록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요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동반된 청종입니다. 즉 부모의 말씀을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받고 듣듯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받들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생명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에 오랜 세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체득한 그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참으로 유익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요 철들자 죽는 일이 많고 철들 무렵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나 자식의 인생이나 참 짧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우린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효도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감사의 말 한 번이라도 더 하고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더 차려드리고요. 살아계실 때 어디 아프신 곳이 없는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살아계실 때 꽃가루 예쁜 옷 한 벌 더 사드리고요. 비싸지는 않아도

살아계실 때 어디 경치 좋은 곳 한 번이라도 더 구경시켜드리고, 살아계실 때 시간 조금 내가지고요 그리워하시는 고향 땅 한 번이라도 더 밝게 해드리고, 참 바쁜 생활이지만 살아계실 때 짬을 내어서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 얼굴, 내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십시다. 그게 효도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묻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영혼에 대한 육신은 이미 버린 거지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방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이불은 따뜻한지, 혹시 밖에서 바람은 들어오지 않는지,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천배, 만배, 수십만배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치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한 집에 모시고, 좋지는 않아도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화려한 조화 안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실 때 어버이날 가슴에, 부모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부모님 생신 때에 꽃다발 하나라도 갖다 안겨드리십시오. 어머니는 연세 많으셔도 늙어도 여자입니다. 꽃 받으시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 문구 적으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생신 때 케이크는 사들고 갔고 용돈은 들고 갔는데 제가 꽃다발 한번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신 때 내가 꽃다발 꼭 들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될 건데, 우리 어머니가 26년생입니다 다음에까지 살아계셔야 될 텐데 그래야 생신 때 내가 꽃다발 하나 갖다 드릴 텐데, 가만히 생각하니 꽃다발 하나 못 드렸어요. 어머니도 여자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늘보다 넓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 때에, 화려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고 크지 않아도, 그것이 효도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효도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언제 거창한 건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는 거, 그거 원하시오. 다음에 형편 풀리면 잘할게요. 그 형편 언제 풀릴 것 같습니까? 형편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립니까? 지금 못하면 형편이 풀려도 못합니다. 지금 훈련되지 아니하면, 지금 하는 버릇 하지 아니하면요 형편 풀려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지요. 형편 풀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잘하면 형편 풀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을 약속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편 풀리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하나님이 형편 풀리게 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순서 바꾸시면요 죽을 때까지 복 못 받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장례식 거창하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없이 들어온 유명인사의 화환들, 입구부터 그냥 장식장까지 그냥 양쪽으로 줄 서 있는 그 화환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자식들을 체면치레지요. 장례식장에 음식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자기 체면치레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 대우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화도 내고 하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우리가 서야 합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을 가며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될 때에,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길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 의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에 의로운 삶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지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0: 이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훌륭한 삶은요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난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분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마음, 며느리에 대한 마음, 사위에 대한 마음, 딸에 대한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이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듯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거면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데요. 근데 또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에 좋다는 걸 아무리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건강이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약간 결은 다르지만 두 이야기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신과 감정, 결국 삶의 건강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아이러니하게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가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아무거나 마구 집어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몸짓이길 기도해 봅니다.

0: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시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이 떠다닐 때가 있는데요. 생각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건데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죠. 그럴 때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임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5월 12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3단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수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님,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0: 여수 화물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뜻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씨에서 딸기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3단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수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정호 목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목사님. 네. 자, 성경 퀴즈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목사님 오늘의 주제가 있을까요?
2: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입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오늘.
2: 네.
1: 오, 흥미롭습니다.
2: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에요. 네.
1: 전혀 단서가 없네요.
2: 네.
1: 네.
2: 단서를 드리자면
1: 네.
2: 오늘 이 시대 가운데
1: 네.
2: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1: 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2: 네.
1: 점점점.
2: 네.
1: 과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떤 것일지 예. 궁금한데요. 자, 평소에는 이제 저희가 3단 성경 퀴즈로 진행을 했었어요.
2: 네.
1: 그래서 단계별로 성경 퀴즈 드리고
2: 네.
1: 그 정답 맞추면서 정답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최종 정답까지
2: 네.
1: 맞추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최종 정답은 없고요.
2: 최종 정답을 하나의 제가 말로 만드는 겁니다. 네.
1: 아, 네,
2: 그렇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최종 정답이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2: 단어 하나가 아니죠. 네. 제가 조합한 만든 단어이기
1: 네,
2: 때문에
1: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2: 네.
1: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첫 번째 문제 주실까요?
2: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번에 세 가지 문제는 다 정답들이 두 글자씩입니다.
1: 네.
2: 두 글자. 첫 번째 문제도 두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마음을 가리킵니다.
1: 바른 마음.
2: 네. 바른
1: 네.
2: 마음. 히브리어로요.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1: 네.
2: 사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오늘 정답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요. 자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1: 네.
2: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마음과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2: 네,
1: 개념이군요.
2: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1: 네.
2: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실종됐다라고
1: 네.
2: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1: 사회적 땡땡
2: 네.
1: 그렇게 얘기를 하죠.
2: 네. 무슨 모모로운
1: 사회.
2: 사회.
1: 네.
2: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그리고 또 이게 같이 쓰이는 단어가 법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법. 네. 법과 땡땡.
2: 그렇습니다.
1: 그죠?
2: 몸으로는 법. 뭐
1: 그렇죠.
2: 이런 식으로.
1: 네.
2: 법 집행. 뭐 이런 식으로.
1: 네.
2: 이게 얘기를 하죠. 오늘 좀 문제는 사실 그 단어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1: 네.
2: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땡땡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1: 네. 옆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 네.
1: 또 핸드폰에는 이제 또
2: 그렇습니다.
1: 성경 앱도
2: 네.
1: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2: 네.
1: 제일 정확하게 이 정답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시편 37편 28절 말씀.

0: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자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이 사람들의 도덕적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게 관계 가운데 정의되어지는 그런
1: 그렇습니다.
0: 개념이네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온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0: 네.
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0: 네.
1: 가장 불의한 자들이 이 단어를 사실 많이 쓰기는 해요.
0: 아, 그건 정말 아이러니인데요.
1: 아이러니죠.
0: 또 아픔이기도 하고요.
1: 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건
0: 아,
1: 척하지요.
0: 그렇죠,
1: 그러나
0: 그렇죠.
1: 실제로는 굉장히 불의하죠.
0: 네.
1: 그럼 불의의 반대말 아니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1: 불의의 반대말. 불. 한문으로. 불의의 반대말. 같이 한번
0: 네.
1: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0: 자,
1: 같습니다.
0: 불의의 반대말.
1: 네.
0: 네. 이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이런
1: 맞습니다.
0: 사회가 돼야
1: 네.
0: 정말 많은 국민들 편안하게 살수 있고요.
1: 네.
0: 그걸 위해서 법과
1: 네.
0: 또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겠죠.
1: 이게요, 참,
0: 예.
1: 이 단어가 사실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0: 아,
1: 왜냐하면
0: 어렵습니다.
1: 철학적인
0: 예.
1: 좀 단어라고 할수
0: 이게 좀
1: 있겠죠.
0: 약간 추상적인
1: 네,
0: 단어기도 하고요.
1: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0: 네.
1: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안 되겠죠. 우리 사는 세상이.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1: 네.
0: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의의 반대말
1: 네.
0: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요. 계속해서 저희 정답 발표하고 또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연이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따뜻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사회로 만드는 것, 우리의 작은 배려와 네. 또 실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해서는 안 되겠죠.
0: 네.
1: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0: 맞습니다.
1: 불의해서는 안 되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0: 네. 정답 발표할까요, 목사님?
1: 네. 아, 여러분 좀
0: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웠는지
1: 네.
0: 정답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1: 네. 네.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0: 그렇습니다.
1: 정입니다.
0: 정의입니다.
1: 네, 정의. 네.
0: 발을 정자에 의로를
1: 의자.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의. 불의의 반대말이죠.
1: 네. 네.
0: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1: 네.
0: 또 법과 정의가 바로 서야 네. 정의로운 사회가 되죠.
1: 저는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0: 네.
1: 근데 거기 흉악의 결박이 누구의 흉악? 내 흉악의 결박이 아니에요. 이웃의 흉악의 결박이거든요.
0: 거기 나오는 이웃이 이제 과부와
1: 그런 뭐 또는
0: 네.
1: 어려움 당한 자들,
0: 그렇죠.
1: 환난 당한 자들. 또 특별히
0: 네.
1: 내 욕심으로 이웃에게 결박을 할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1: 위에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결박할 때가 많습니다.
0: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 그렇죠. 그게 불이거든요.
0: 네, 네.
1: 권세나 힘과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결박하는 것. 그게 불이고요. 그것을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0: 네. 앞서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의 개념. 네. 공동체 내에서 자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
1: 네.
0: 또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자세.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관계가 깨지죠.
0: 그렇죠.
1: 또 거짓과 또는 권세를 이용하면 그 관계는 참된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0: 맞습니다.
1: 네.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0: 아.
1: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뭐 어떤 네. 사모님이 또는 뭐 사장님이 운전기사에게
0: 네.
1: 뭐 이런
0: 네.
1: 갑질에 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게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1: 네.
0: 네. 자, 첫 번째 문제 정의였고요. 네. 첫 글자 정
1: 네.
0: 네, 기억하시고 계속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너무 단어 최종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왜 오늘이라고 했는지 주제를
0: 네.
1: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1: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아, 이것도 형이 상학적인
0: 네.
1: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활절에 또는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거의 하나님.
0: 네.
1: 이거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이거의 하나님 두 글자입니다.
0: 그래요. 요즘
1: 정의와 뭐
0: 비슷하죠?
1: 비슷할 수 있지만
0: 네.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1: 다릅니다.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0: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내게 은혜 주는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1: 네.
0: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모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죠.
1: 겉모양만 보고 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 보고.
0: 가진 것, 또 달란트 네. 또는 생김새.
1: 그렇죠.
0: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생긴 것 자체가 벌써부터 그렇게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저는 생겼었거든요.
1: 그 방송가 중 여러분들이 그럼 오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는데.
0: 저 어렸을 때요.
1: 네.
0: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1: 무슨 컴플렉스요?
0: 외모 컴플렉스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1: 의외인데요.
0: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1: 네.
0: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자존감이 정말 세상 말로 만땅이 돼버렸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1: 네.
0: 자격지심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고 또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가지도 못했어요. 마음만 끙끙. 그거는 단순히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외모도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줄까? 좋아해 줄까?
1: 좋아해 줄까?
0: 네, 이런 네. 생각 때문에. 근데
1: 오늘 종결을 짓죠,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의 외모 논란은 여기서 종결을 짓고
0: 네.
1: 목사님은 잘생기신 걸로.
0: 아, 근데요. 네. 감사하게
1: 네.
0: 나이가 들수록요.
1: 네.
0: 저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1: 아, 목사님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네.
0: 저는 오히려 더 젊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1: 네.
0: 더 외모도 점점점 잘생겨진다.
1: 그 반대인 경우에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대부분이 네. 사실 뭐 이제 그게 인간의 질서이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하나님은 좀 저에게 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0: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1: 네.
0: 저를 억울하게 하셨는데
1: 네.
0: 지금은
1: 선대하십니까?
0: 네. 네. 그래서요.
1: 네.
0: 각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사랑의 하나님 또 이거의 하나님
1: 네.
0: 두 글자입니다.
1: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네. 속성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롭게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1: 네.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을 사랑과 이걸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좀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0: 네.
1: 이게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0: 왜냐하면
1: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진 않잖아요.
0: 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대부분의 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1: 기분이나 감정에 네. 따라서
0: 네. 그래서 그 신의 그 기분에 잘 맞추는 그래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1: 그 신의 마음을 잘 달래려고 하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그래서 뭐 무당이나
1: 맞습니다.
0: 같은 것을
1: 맞습니다. 네네.
0: 구판을 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말 우리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직접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그 하나님의 속성을
0: 네.
1: 이루기 위해서
0: 네.
1: 네.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0: 네.
1: 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도 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0: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1: 네.
0: 두 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혹시 이런 상황은 지금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가?
1: 네.
0: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오늘 단어들이 아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0: 네.
1: 네, 단어이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0: 네.
1: 맞춰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0: 네.
1: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0: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요.
1: 네. 네. 이런 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꼬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사랑과 땡땡이 하나님이라고 네. 했을 때 그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곡 듣고요.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이제 뭐 다 정답을 이미 네. 아실리라 믿습니다.
1: 그래요. 정답 발표할까요, 목사님?
0: 정답은 공입니다.
1: 공의.
0: 공적인 의지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다는 거. 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사랑하고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으로만 곧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방법이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위에서 이것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그분이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것.
1: 맞습니다.
0: 이것이 바로 공의겠죠.
1: 아, 이게 너무 정말 신비롭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것을 깨지 않으시고
0: 네. 네,
1: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거를 네.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0: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당신이 스스로 얽매이시죠.
1: 그렇죠.
0: 참 재미있는 것은
1: 네.
0: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겠죠.
1: 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0: 네.
1: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다른 종교 우리가 흔히 신들이라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1: 네.
0: 또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신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성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사람들은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1: 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0: 찬송처럼 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공의였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네. 바로 넘어갈까요?
0: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1: 네.
0: 조금 쉽습니다.
1: 네. 네. 네.
0: 조금 쉬우니까.
1: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렵기 때문에요.
0: 네. 세 번째. 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1: 네.
0: 자, 세 번째 단어도 두 글자입니다. 강에서 흐르는 물을 이거라고 부릅니다.
1: 야,
0: 이렇게 쉬울 수가.
1: 이렇게 쉬울 수가.
0: 네. 강에서 흐르는 물.
1: 목사님 너무 감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0: 예, 너무 쉽잖아요.
1: 기재 되시고.
0: 목욕탕에 있는 물은 뭐라 그러죠?
1: 목욕물.
0: 목욕물.
1: 네.
0: 강에서 흐르는 물은 이겁니다.
1: 네, 강에 있는 물.
0: 네.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네. 걸렸잖아요.
1: 네.
0: 선지자가 요단강 이거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렇죠. 나아만 장군은 야, 자신의 고향에도 이스라엘 모든 땡땡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의미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죠.
1: 네.
0: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땡땡이 이르는 곳마다 이 땡땡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1: 네.
0: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땡땡이 흘러가는 곳에 살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1: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0: 네.
1: 네. 정답 잘 맞추시리라 보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들려드리는 찬양이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0: 네.
1: 정답을 아우르는
0: 아... 네,
1: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제가 전대로 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PD님 너무 마음씨가 좋으셔서.
1: 아, 이제는 틀 때가 됐습니다.
0: 네, 네. 틀려고.
1: 네. 자, 아모스라는 찬양팀인데요.
0: 네.
1: 아모스 5장 여러분들께
0: 찬양팀이 아모스예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자, 함께 하시죠.

0: 아모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모스 5장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네. 다 내어드렸습니다.
0: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고요. 저희도 모든 것을 다 발표해드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의 정답.
1: 네.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강물입니다.
0: 강물이었습니다.
1: 이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긴 하죠.
0: 그렇죠. 네.
1: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0: 생명수였죠.
1: 네. 네. 우리가 말씀을

0: 말씀으로 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강물은 뭘까?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은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네. 참으로 그 시대에 없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오늘 주제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도 5월 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은 뭐 다 공개가 돼요.
1: 인터넷 중계도 하잖아요.
0: 네. 네. 교단에서 총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평신도들도 요즘 다 알아요. 네. 장로님들은 뭐 더 잘 아시고요. 네. 그래서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노회, 총회, 지방회, 또 교회, 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
1: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인데요. 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 네.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정말 정의와 공의가 넘치기를 네. 또 충만하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충만한 공의와 정의가 사회로 흘러가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0: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많은 또 젊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교단들의 총회가 네, 많이 열리죠? 열리는데요. 네. 네. 우리 목사님 당부하신 것처럼 이 총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좀 문제 어려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지금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최종 단어는 정공강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네. 이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요즘
1: 약어죠 약어.
0: 요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1: 단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0: 네. 네. 그래서 우리 딸 하는 얘기 들으면 가끔 저게 무슨 얘기야? 한참 네. 생각하게 되는데.
1: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네. 이 단어를 한번 네. 우리가 좀 유행시켜보면 어떨까요? 네. 정공강.
0: 정공강. 네. 교회 회의할 때. 네. 교회 그 공동회의 할 때. 정공강. 네.
1: 캠페인 한번 할까요? 정공강.
0: 정공강 캠페인. 괜찮은데요?
1: 그렇죠. 네. 네. 자,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0: 아멘.
1: 여수 예수인교회 우리 박종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네, 정의롭게 공의롭게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최희안의 음성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전해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5강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계 운동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성이 강해서 영국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지요. 오히려 프랑스와 결혼관계를 통하여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유그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프랑스 종교개혁 사상이 전수받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유학생들을 통하여 개혁신앙이 스코틀랜드에도 확산되는데 그 대표적 지도자는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대지주의 아들로 1504년에 출생하지요. 고전 문법학계에서 라틴어 공부하고 성 앤드루 대학에서 존 메이저 교수 영향을 받습니다. 메이저 교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우호 관계가 필요하고 왕정이 국민 위에 군립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에 매우 앞서가는 사상가입니다. 존 낙스는 스승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의 영향력과 프랑스 가톨릭 교회 가르침 수용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1540년 회심하고 영적 멘토가 되는 조지 위서트를 만나서 루터 신학을 전수받고 로마 교황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사제가 되어서 가톨릭에 저항하다가 프랑스 군대 포로가 되어 19개월 동안 노젓는 노예 생활하지요. 1549년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 석방됩니다. 에드워드 6세 때 궁정 목사로 초빙됩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감독을 정중하게 거절하지요. 1544년 메리 여왕의 박해로 제네바에 비신을 가서 칼빈을 만나 교제가 깊어졌고 칼빈의 배려도 제네바에서 5년 동안 200명의 영국 피난민 교회 목회 사역하고 기구합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작성

0: 합니다. 모국어 성경과 찬송가 보급으로 종교개혁 신앙학상에 큰 공헌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성만찬 제정, 성직자 결혼 허용, 평신도 교회 사역 참여, 성직자 권위 남용 거부 등으로 개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특별히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1647년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나오기 전에 가장 뛰어난 칼빈주의 교리서입니다. 그가 작성한 신앙고백서에 존 낙서의 교회관이 소개됐는데 말씀의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정당한 권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학계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문의 영광이 있듯이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은 그 영광의 모습 뒤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리라고 오늘 학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학계 2장 상반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주인 삼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또한 더 가깝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된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임할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에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학계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그 지배국가로 끌려가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한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C 538년에 바사 제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이 칙령 원본이 그대로 대영제국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그대로 그 고문서가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칙령에 의하면 갑자기 지금의 이란,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왜? 너희들 가서 너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역사학자들도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이 있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어려운 나라를 잃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성전을 재건했는데 보니까 옛날 솔로몬 왕때 세웠던 성전하고 비교가 안 돼. 너무나 좀 성전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계선 이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때 이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느냐? 그래서 말하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옛날 성전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더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학계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지금 초라한 그 모습 앞에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부터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의 영이 너희와 계속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당신의 사람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국의 역사는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은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풀 한 포기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통과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더 나은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루하루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삶의 소망이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였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고난과 함께 했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꿈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했던 공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어붙은 무릎을 땅바닥에 굴러붙이고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분들 덕에 오늘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오늘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망자 되어 광야 한가운데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서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는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인생의 낙오자처럼 낙심하며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 하는 그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두고 오르락 내리고 천상과 지상을 내리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더 나은 영광의 삶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자기 힘의 자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 고집의 삶을 늘 부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지난날 야곱처럼 살아가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삶의 곤고한 날들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겁게 살아갔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에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 그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꽃이라고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급한 물에 쓸려 떠내려가다가 어느 싹틔운 땅뻗을 씨앗 그렇게 시작해 보리라.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친 물결 속에 속절없이 쓸려가듯이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차리고 무엇을 가리고 할 조차도 없이 강한 물결의 노드처럼 밀려오는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먹기가 근근히 살아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속절없이 물결 속에 쓸려갔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줄기 복음의 빛을 통하여 희망의 싹을 틔우며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이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재단의 기초석을 놓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어느 탕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앞뒤 이야기를 잘 모르고 이 문장만 볼 것 같으면 마치 어떤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자식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자식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야, 막 이 자식을 막 축하하고 환영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탕자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을 썩였던 그 자식,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래다 나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돌아간 곳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굳게 굳게 다시 걸어가려고 했던 용기를 낸 것도 바로 이 탕자의

생활 섬기고 직분 감당하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그들. 그래서 삶의 무게땜이 늘 신앙을 놓고 싶었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도 싶었던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자식을 탕자처럼 방탕하다 돌아오는 그 자식을 금이 환향하는 자식처럼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몇 번이고 놓쳐버릴 수 있었던 신앙의 길을 또다시 붙잡고 마침내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당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던 인생의 수없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들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우리 모든 자식에게 있는 이유는 그런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이 들어 세월을 살아가는 날 중에 참 그리운 게 어머니의 밥입니다. 말 안 듣고 내 고집 부리며 집을 뛰쳐나갈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며 하지 말라는 일을 더 즐겁게 하던 젊은 날 밤늦게 조용히 도둑처럼 들어와 잠을 청하려면 어떻게 그 기척을 하시고 일어나 절대로 찬밥을 주시지 않았던 어머니 그 따뜻한 밥으로 우리의 마음도 녹였던 그 엄마 밥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같이 된다는 말을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나이가 들면 그냥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더 많은 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젊어서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마나님께서 당신도 피곤하고 나도 인생의 나이가 저 황혼으로 가니까 알아서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편하게 먹던 엄마 밥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엄마 밥이 그리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그분들에게 엄마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요, 나이 든 어머니가 남편하고 이렇게 들에 나가서 쑥을 캐다가 아내가 눈물을 찔끔 흘려요. 속 없는 영감님이 그래요. 마누라, 뭐에 찔렸는가? 아예 뭐에 찔렸어요, 뭐에 찔렸어. 그건 찔린 것이 아니라 옛날 엄마 손잡고 쑥 캐던 시절이 생각나서 오시는 여인의 눈물인 겁니다. 우리 아자씨들,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그 시절을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더욱 그 시절을 살아가니 그 시절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갔던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주셨기에 탕자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그들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그시 웃으시며 기다려 주시던 어느 장로님, 말없이 뒤에서 기도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들도 당신들이 젊은 날 그런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빚진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님과 교회의 신앙이 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성공이 아닌 성품을 가르쳐 주셨고 채움이 아닌 비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능력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까지 많은 기도와 간구가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5월이 되니까 내 부모니까 신앙의 선배니까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그들에게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명처럼 던져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모건 하우젤은 이 세상에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계속해서 돈의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 100명에게 당신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물었더니 80명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불행합니다. 20명은 행복하네요. 이게 80대 20의 원칙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불행해요 라는 사람이 항상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이 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지고 들의 풀과 같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성경은 그들이 진정한 지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학계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바로 그 성전,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재건했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매우 초라하게 잊었던 그 재건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이 성전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이스라엘

0: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이라는 사람과 여선진자 안나가 바로 그 스룹바빌이 재건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이 보배 되신 예수가 거할 때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보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마움과 감사함은 그분들로 인하여 이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보배롭게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과 존경을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위협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경외함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지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곧은 뿌리이지만 그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잔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의 위용은 단단한 줄기와 곧은 뿌리인 주근에서 나오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흡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잔뿌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나무의 뿌리 시스템은 완벽한 역할 분담의 본보기가 되는데요. 곧은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거센 바람과 하중을 견디며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지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곳은 뿌리의 끝부분입니다. 특히 뿌리털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흙 속의 미세한 양분까지 빨아들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곧은 뿌리가 될 때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지지대가 견고해야 나무는 비로소 안심하고 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곧은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잔뿌리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작은 실천들입니다. 화려한 꽃이나 굵은 줄기는 누구나 알아봐 주지만 흙 속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찾는 잔뿌리의 수고는 쉽게 잊혀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잔뿌리가 마르는 순간 거대한 나무도 결국 고사하게 되죠. 결국 지탱하는 힘과 살아가는 힘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있어야 온전한 나무 한 그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약속은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근원지에 중심 뿌리를 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잔뿌리이듯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뻗어있는 일상의 작은 마음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던 데 쓰던 잔뿌리 같은 신경들을 거두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뿌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짧은 고백들이 잔뿌리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흡수할 때 우리 삶이라는 나무는 비로소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에서 사용된 안전은 히브리어로 사가브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위험이 없다라는 뜻을 넘어 높이 올려지다라는 의미와 강력하다, 견고하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바위 요새 위로 번쩍 들어올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시기에 안전한 것이죠. 나무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땅 자체가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가부의 안전은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암반 위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위협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에 요새로 옮기시는 실제적인 보호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얕은 지면에 잔뿌리를 내리고 전전긍긍하며 올무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깊은 근원에 곧은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으로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라는 바람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 그분이 주시는 신선한 영양분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2: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1: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3: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1: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립니다.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1: 하니라.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4: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1: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3: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

0: 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2: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0: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1: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3: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0: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1: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0: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2: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0: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

0: 사람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1: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0: 하고 찬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2: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0: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2: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0: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3: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0: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2: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0: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2: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0: 하며,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

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평강이신 주님이 내 영혼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홀리원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듣고 왔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걱정이었는지, 피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평강이었는지. 오늘 이 밤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참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립니다. 테너 이종욱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0: Evening Grace.
1: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테너 이종욱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목소리로 주는 평화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801님,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들을게요 라고 인정 남겨주셨고요. 모두들 평안한 밤 되세요. 2046님 그리고 7378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참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 현서, 주은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신청곡 꽃들도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이워십의 꽃들도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현서와 주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상진의 평안하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워십의 꽃들도 들려드렸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의 너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 씨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는데요. 저와 이유나 형제가 함께 찬양한 곡입니다. 송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그리고 김대환의 주음성 외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은혜 찬양 워십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이어서 조주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63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나의 배달 친구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따뜻한 문자인데요. 아, 배달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년도, 사망년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데이비 미스의 Replace It With Your Love?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어누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조금은 버텨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고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쉬고 싶은 내 안식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데이비 쿠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같이 걷기 연평안 앨범 중에서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도된 특권이고 고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사실은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엄마 배고파라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엄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저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만 부르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성가 산책을 하시는 박신화 교수님과 아주 오래전에 함께 그 성가 산책 PD와 또 진행자로 함께 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박신화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를 위해서 선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박신화 콰이어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 별그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자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무 고생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단계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 거예요. 열정만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장애물을 넘어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왕이 오신다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문서와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스 엔진의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푸른 향기에 감사의 조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캐리 언더울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가도 세상에 빠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이키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간에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상황에 놓고 또 연단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겪어낸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실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방의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A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당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방 동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도 계속 함께 해주시지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0: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1: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0: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예.
0: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정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 네.
0: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방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 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 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 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네, 두 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은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

0: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 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도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볼게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전쟁 장기화와 국제제재 여파로 이란에서 대량 해고와 실업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K컬처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에 54%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선 태조가 628년 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비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경제 현안을 논의한 뒤 다음날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 방문의 목적이 사실상 미중 협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한 직전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양자협의 없이 제3국 회담만 진행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중립적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서울이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에너지, 이란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음날 시 주석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텐탄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어 15일에는 티타임과 업무 오찬 형식의 추가 회담도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 핵 군축,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양국이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의 종전협상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과 핵협상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을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답변 이후 협상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제안했지만 핵시설 해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도 미국 요구보다 짧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받은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우선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전쟁과 국제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지며 경제 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의 IT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디지털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이전부터 국제 제재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출과 물자 수입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직 플랫폼에서는 하루 만에 31만 건이 넘는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어려웠던 이란 경제가 이제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초대형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과 특별 감소 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일부 완화돼 가구 원수를 한 명 더한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

지역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한국어를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모두 2,7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만여 명에서 23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반 운영 국가는 지난해 기준 47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반 운영 학교가 68곳 늘었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한국어 수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과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현지 교원 양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조선 태조가 1398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원 특별전 위대한 유산전에서 조선 초기 왕지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명을 내릴 때 사용한 문서로 이후 교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태조가 이지대를 경상우도 수군 첨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입니다. 수군 첨절제사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와 수군 지휘를 담당하던 중요한 관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왕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왕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종 시기인 1416년에 작성된 왕지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보다 약 18년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자료가 조선 초기 인사행정과 관직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는 왕지 외에도 족보와 고문헌,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이 담긴 지도 등 다양한 사료와 함께 기증자들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으로 중심으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최근 국가정보국에 당정 군 전반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비밀 감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상 점검 수준을 넘어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극단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초중앙 집중화 체제가 강화되면서 감시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지에서는 숨소리까지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부족할 경우 자비판이나 보직 해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시문에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간부들의 압박감도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시 체계가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3도, 안주 12도, 양덕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와 양덕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강계와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2도, 희천 10도, 강계 8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와 희천 22도, 신의주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개성과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3도, 신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5도.

0: 25도, 신계가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줄어들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예산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3도, 고성 22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진에서는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진과 성진 17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기독교의 일간지에 실린 영적 공격일 수 있는 5가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과 절망의 감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사역자 남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현악기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매사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는 5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어른들은 굶어도 이를 쓰시고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가식 많지요. 없는데도 있는 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고, 굶어서 바깥에 나가면 이를 쓰시는 체면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예, 엄마 집에 계시냐?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걔가 순진하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허례, 허식이 너무 많아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관념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폴리캅 교부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9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나튼 에드워드, 미국의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젠젠도프라고 하는 사람, 모리비안 지도자는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그도 4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는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박사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45살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75살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빨리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자매 그리고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으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두 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때 북한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또 이 사회에 나오신 지가 반년 안팎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셨죠.
0: 네. 네.
2: 타고 오셔서 공항에서부터의 그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0: 네.
2: 또 오셔서 막상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1: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한국 나라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첫째 느낌은 그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국 생활 지금 5개월 차인데요.
2: 네.
1: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어디 나가도 뭐 봉사활동 하는 데 가서도 봐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2: 어.
1: 또 특히나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잘 몰라요 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2: 네.
1: 거기서 야 이거 우리가 한민족 한계래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애들까지 길 네. 몰라서 물어보면은 인사를 하고 예절이 엄청이 그거 밝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그렇고 또 네. 먹는 것도 한국 음식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 떡 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런 걸 유산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2: 네.
1: 떡도 가지가지 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온 거 내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 뭔가 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네.
2: 북한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는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왜냐면 간이 예. 좀 다를

0: 없거든요.
1: 예, 한국 음식은 좀 달아요.
0: 그쵸?
1: 달지만은 그게 또 뭐 당과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그나마나 맞아요.
2: 습관되니까 또 맛있어요.
1: 습관되고 원래 또 한국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0: 아, 예. 원래 좋아하시던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북에 있으실 적에?
2: 해물을 좋아하죠.
1: 해물 좋아하는데
2: 해물을 좋아하죠.
1: 해물도 좋아하고
2: 예, 해물을 좋아해요. 우리는 예. 기본적으로
0: 바다 쪽에 사셔서
2: 네.
1: 그런 걸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저한테 맞아요. 젓갈도 좋고
0: 예. 좋아요.
2: 마트에 가면 젓갈도 가지가지 다 있지 뭐.
0: 맞아요.
1: 그다음에 뭐 삼계탕도 좋고
0: 삼계탕 맛있죠.
1: 예, 엄청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0: 근데 여기 해물 맛이 북한의 해물 맛이랑 좀 비슷해요?
1: 아, 좀 틀린 건 있어요.
0: 아, 네, 어떤
1: 좀
0: 게
1: 틀린
0: 달라요?
1: 건 있고, 북한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명태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명태 동태국 끓이면은
2: 그
1: 동태가 고기가 자체가 맛있어요.
0: 아, 그
2: 느끈하고 예, 예.
0: 그것만 탁 끓여도
1: 예.
2: 거기만 뭐, 끓여도 두꺼운
1: 기름
2: 달고 맛있어요.
1: 뭐 그냥 그뭐 만내기라 해요. 이 북한 말씨로 이제 미운인데 이제 만내기를
0: 아~
1: 만내기 조금만 해도 그 국물이가 맛있어요.
0: 예.
2: 거기 자체가 들크네요. 예. 그리고 대게 맛도 내가 옛날에 대게 장사를 해서 근데 대게 맛도 여기 맛은 조금
1: 예, 다른
2: 동해 바다 깊은 동해 바다 그 아~ 대게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1: 아~
2: 북한의 대게는 엄청이 달아요. 살도 안에 꽉 차 있고
0: 여기는 좀 키워서 하는
2: 아니 그래서 조금 짭짤하고. 살도 그게 뭐 꽉 차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라를 말하지요.
0: 네.
2: 북한에는 골뱅이라고 그래요.
1: 골뱅이에요.
2: 이렇게
0: 골뱅이 있어요.
2: 몸이 많아요.
0: 여기 골뱅이는
1: 맛있어요.
2: 여기는 작은데. 작지 않아요. 엄청이. 근데 북한 거는 이렇게 커요. 새우도 왕새우. 왕새우.
0: 아,
2: 그게 다 자연산이지요. 바다에서
1: 북한에는 자연산이에요.
2: 자연산이
1: 네.
2: 많죠.
1: 자연산. 성게, 문어,
0: 네.
1: 미역
2: 다 자연산이지요.
1: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금하고 미운맛 있으면은 그저 그냥 맛있어요.
0: 그냥 예. 그 본연의 맛에다가 예. 살짝만 간을 해줘서
1: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시다를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예. 뭐 모든 게 다시다 아니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0: 네.
1: 또 그 맛대로 또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요.
0: 예.
1: 저 또 음식하기 좋아하니까
0: 아 진짜요? 예.
1: 뭐 혼자 살아도 김치 냉장고 사놓고
0: 예.
1: 막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요.
0: 아, 저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어봤거든요.
1: 예.
0: 근데 속도 없고, 근데 국물이 시원하고,
1: 예.
0: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다른 것 같고.
1: 뭐, 그러니까, 많이 안 여도
2: 그러니까
1: 간단하게 해도.
2: 저 손님적은 예. 어릴 때부터 김치, 양념, 이거 엄마들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눈짐작으로 톡톡톡톡 소금 얼마 들어가고,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찹쌀풀 같은 거 얼마 들어가고,
0: 네.
2: 그걸 이렇게 하는 김치하는 방식도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0: 맛도 다르죠.
2: 맛도 다르지요. 한국에는 엄청이 많은 조미료 있죠.
0: 맞아요.
2: 북한에는 그저 젓갈 같은 거 그저 이렇게 절컸다가 그저 거기다 그저 고춧가루에다
1: 예.
2: 안 맛있어요. 그래도 내 고향 김치 돼서 맛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 산나물 먹을 때 엄마가 그 산에 가서 산 그 쑥이라면 이렇게 해 갖고 와서
1: 쑥떡 해고
2: 쑥떡도 해 먹어 보고 우리가
1: 쑥국도
2: 근데
1: 끓이고.
2: 한국에 오니까 그 쑥떡 맛이 안 나더라고요.
0: 아.
2: 북한에는 쑥 냄새가 엄청이 그 강해요. 강하고 거기 사람한테 건강에 쑥이 쑥 자체가 돌려요, 여기하고. 산에 올라가면 요만해요, 쑥이.
1: 통통해요.
2: 요만해요. 이런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거 똑똑 꺼내갖고 그거 이제 다 넣은 맹절이면 그거 이제 삶아갖고 우려요. 우려갖고 그러면 쑥 냄새가 칵 나는데 여기는 쑥 냄새가 적게 나더라고요.
0: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2: 쑥떡이라고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로 사 먹어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에 하고 쑥하고 좀 여기서 말하면 물미나리 같은 거 우리 언니가 그거 수산사업소에 그거 해요. 그거 유치원에 다녀요. 선생이에요. 애들한테 그 미나리가 간에 좋다고 돌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2: 그 여기서 파는 그 미나리 물쑥 같은 거 말고요. 미나리 말고요.
1: 돌미나리.
2: 돌미나리예요.
1: 그.
2: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밑에 저 빨간 색깔로
1: 해요.
2: 밑에 걸. 그 애기 때부터 애들을 그거 미나리 반찬을 적어갖고 해주더라고요.
0: 아, 참 이렇게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게
2: 조금
0: 참
2: 다르다.
0: 많은 것 같아요.
2: 뭐 어떤 거는 또 너무도 뭐 한 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같고 음식이
0: 맞아요.
2: 어떤 거는 또 너무 같고 또

0: 북한에는 못 사니까 조미료가 뭐 다시다나 뭐 이런 양념이 없잖아요. 양파도 있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1: 근데 또 본연의 맛이 더 구수하니까.
0: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한국에서 김치 맛이 또 젓갈을 많이 넣고 네. 그 맛이 또 북한하고 또 다르고 또 맞아요. 맛이 또 다르고 또 맛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설탕 하나 쌀래도 엉간한 집에 못 사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 근데
0: 설탕 자체가 집에 없어요.
1: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서 더 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있을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네. 나도 북한에 가서 내가 한국 김치 내 손맛으로 이제 양파도 들어가고 사과 배도 들어가고 무도 네. 들어가고 오. 우리 고향에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넣잖아요. 그래서 네. 고춧가루 버무리면 다예요. 고춧가루도 뭐 허옇게 가서 그러죠. 고춧가루도 그렇게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국 김치를 해주고 싶고 부모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1: 라면.
0: 북한에 있을 때는 라면도 못 먹어봤거든요.
2: 소세지도 해주고 싶고 네.
1: 진짜 이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채워나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
0: 빨리 통일이 됐으면
2: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을 함께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염선희 선생님 그리고 김아라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편곡 찬양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어제는 무엇 먹었고 오늘은 무엇 같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할 그날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잠언 17장 6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영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되느냐?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믿음, 소망, 사랑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왜 동원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앞에 두고 왜 나를 이런 인생 만드셨어요 하고 따지긴 하고 소리나 지르는 자식은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소리 지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 수준인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에게 하나님 복 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사 불평, 불만, 원망,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심령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꼬맹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해도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존귀한 자녀이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승되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존귀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

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만 성경은 모든 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효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의 최정상에 서도록, 정점을 찍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존귀하길 원해요? 미천하길 원해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부모님들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존귀한 삶의 롤 모델이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뭐 면류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뭐 괴물이래더라도 유명하면 면류관 영화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손자요 자녀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손자들이 노인의 면류관인 그런 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녀가 아비의 어버이의 영화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들이, 자녀들이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어버이의 영화 되는 그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과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의 관심에 대해서 얼만큼 갖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베푸셔도 더 자녀에게 베풀지 못했다고 늘 미안해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이 따라오는 그런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자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합니다. 이 전능자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안당처럼 노력도 안 하면서 신선노름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도록 열매 맺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 이 죄악이 꿈틀거리고 유혹이 오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말과 행동, 불신, 의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가만 안 계셔요.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 자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생 복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미래를 현재성으로 끌어당기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그 무엇도 없도록 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심령이 있는 가정교회는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어.

0: 너도 예수님 자랑하는 분들은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져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영광 모자 버리시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신 진짜 예수님 당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연단 고난이요 그 자랑거리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감청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러면 상감청자 본인을 만들기 위한 풀목불 들어가는 연단을 거부할까요?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현재 내게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기꺼이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신방 갔을 때 아직도 생생한 건데 이제 신방 가면 당연히 그 가족 자녀들은 요즘 신앙생활 어떡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너 자유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체 그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봐라. 아니 자유케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식 보고 진리 말고 세상 환경 여건의 노예처럼 희생양처럼 진리를 끌려가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긍심이 없으니까 긍지가 없으니까 그저 자식이 잘못되는 길 가도 진리로 가르치질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못하고 자부심도 없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 예수 믿겠어요? 안 합니다. 안 나갑니다. 아니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우리 아버님도 긍지 갖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인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신론적인 사회제도에 억눌려 있고요 때때로 인력으로 안 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기꺼이 그 억눌린 것을 풀릴 열쇠인 말씀을 여러분이 주어야 그 자식들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유기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가정도 세상 유행 풍조가 두른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예수 자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고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셋째, 존귀한 가정은 소망이 열매 맺기까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사랑합니다.
1: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저 말씀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끝내질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우고 희망을 낳는 열매 맺는 희망이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해서 약속의 주인공 되는 것을 방해하는 환란이요 역경.

있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환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걸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간증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환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극복해야만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화려한 고려청자, 순백한 조선백자, 다른 것은 깨지는데도 끄떡없이 깨지지도 잘 않고 뭐 두드리면 청한 소리까지 낸다는 흑유자개가 있어요. 저것은 처음에 뭐였었지요? 흙이었습니다. 흙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흙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첫째,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둘째, 토기장이가 물레로 빙빙 돌아가는 그 물레로 막 돌아갈 때 툭툭툭툭 치고 하는 것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릇을 만들 때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할 때에 반드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을 잡고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뭔가 복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내 마음을 비우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릇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잘 다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굽깎이라고 합니다.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잘 다듬어져야 뭔가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안일에 빠지는 가정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에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지겹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폭정시키는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저러다 보면 드디어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나 흑유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그 형체로 다듬어진 흙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소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길이 도자기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걸 감당 못하면 그 자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스스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환경 여건 풀무불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300도 정도까지 견디면 토기는 탄생하는데 물이 셀 확률도 높고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도까지 견뎌내면 토기가 아니라 토기가 되잖아요. 토기. 토기가 되면 보다 좀 단단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물이 셀 확률은 항시 있답니다. 그러다가 약 1250도의 불길을 이겨내면 이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 자기니 뭐 그렇게. 이때는 물이 새지도 않는 그릇으로 보장된대요. 그래도 이때는 누가 충격을 주면 깨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1350도의 불길을 견디면서 탄생한 흑유자기는 잘 깨지지도 않고 부딪히면 오히려 맑고 청한 소리가 난대요. 평범하고 거칠었던 흙덩이,
어, 그

0: 그대로는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어떤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었던 흙,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흙, 짐승이 밟으면 짓밟히는 흙, 그런 흙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토기장이가 견고하게 깎는 하품 견뎌내고 아주 뜨거운 연단의 불길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자녀들의 속사람을 말씀의 칼로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귀찮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해,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존귀한 가정이라고 보시겠어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건 포기 선언인 겁니다. 진실로 가마 속에 불길이 빚어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색깔로 위대한 그릇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불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간증거리로 채색된 존귀한 심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령들은 이제 부모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창조질서 첫 번째인 다른 복을 다 줄줄이 따라오게 하는 효도를 하는 가정이니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존귀한 가정은 전능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 이루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존귀한 가정입니다. 물론 존귀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환난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와 화목하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그 환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희망이 열매 맺는 가정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하는 존귀한 가정이 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 이제부터 부모님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존귀한 가정 여전히 만들길 원하셔서 저에게 이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석탄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기에 남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의 고민, 기도, 제목, 현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산의 고통처럼 여기고 감당하면 존귀한 걸작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심으로 지금의 환난조차 훗날 간증거리가 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마침내 환난거리조차도 정금 같은 간증거리 만드는 그런 소망에 탄생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잠언 17장 6절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함경도에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6도, 강릉과 부산, 포항이 15도, 서울과 대전, 대구, 목포, 광주가 14도, 개성과 춘천, 여수가 1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12도, 청진이 10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7도, 함흥과 춘천, 대전이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강계와 개성, 강릉, 포항이 24도로 보이고요. 목포가 23도, 부산과 여수, 제주가 22도, 신의주와 해산이 17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금과도 같이 나아오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의 좋은 조건들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삶은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예배예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 예수 넓은 사랑.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0: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미련한 말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 고린도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얘기를 하죠. 자,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 말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수사학을 말합니다. 수사학. 이 헬라에는 특별히 이 레토릭, 말을 잘하고 사람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증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사학, 심지어는 설교학의 이제 기법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아직까지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토대가 돼서 발전이 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논법,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결론에 이르는 논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옛날 헬라 시대에 다 발전돼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가르치는 일종의 전문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또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전문 강사들이었죠. 자기 개발 강사들.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오자마자 아굴라라고 하는 이 본도, 이 본도는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이 본도, 이 폰투스라고 그러죠. 폰투스. 자, 여기서 온 유대인 출신인 이 아굴라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하면 우리 클라우드 여러분 아시죠? 구름. 구름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핍박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야, 너를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였죠.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치며 생업

사업을 하며 살던 이들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거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4절에 회당에서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6절에 사람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할 거다 이렇게 거부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가지요. 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주께 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자, 이때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타나신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 털고서는 가려고 했다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르죠. 자, 그 와중에 12절에 보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속주의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매맞아요. 매맞아. 17절에 회당장 소스네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린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이 함께 믿었던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 다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잖아요. 근데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부가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회당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또 회당장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막 핍박하는 게 핍박이.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오시면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철학과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 3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이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핍박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세우고 약하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죠. 그러나 사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수사와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 바울의 지혜와 똘똘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걸음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야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이 12단계 설득기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예수를 믿더라. 이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기법들,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자, 이미 빌라도, 헤롯, 로마 황제들,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던 권세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요. 없어질 지혜들이죠. 어떤 지혜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건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지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여기 나온 표현처럼 7절에 만세전에 정해진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결국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0: 때, 와,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보다는, 아우, 휘말릴 뻔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요. 한참 듣다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물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설득력 때문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내 인생이 확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또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의 능력은 성령께서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설득한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대화 앞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가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롭고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 학식도 높고 믿음의 확신도 깊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그의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오직 그 힘만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오늘의 편지가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옵니다. 나의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일하심만 의지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사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돌아 보아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레옹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춰.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듯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모양 하나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떤 때는 분명하고 빠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이 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조용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힘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이해를 넘어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져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연약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0: 시선은 항상 환경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선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계획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절망으로만 보였던 상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작은 인도에도 마음이 반응하도록 우리는 큰 사건만 기억하려 했지만 정작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작은 깨달음과 조용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주어집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흔적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의 방향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은 상처였습니다. 순종의 자국이었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내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이 열리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는 무슨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흔적이 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편리함대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공기, 신선한 녹색의 나무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우리를 자연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향기가 있지만 이 5월에 풍겨지는 아카시아 향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 중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기는 좋지만 이 나무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무는 아니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주변의 나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좋은 제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솔솔 풍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한 중복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기도를 한다. 75%는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80%는 불치병에 걸려도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80%의 사람들이 불치병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절반가량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할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기도가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온 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값비싼 향유를 임지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교는 불효도라고 오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제사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닥쳤고 또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에 도라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불효의 존경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지 산소에 가서 과일 몇 개 술 한 잔 따라놓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효대인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 서너 번 하는 것이 효도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서 유학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큰형님이 북어 두 마리하고 정종 한 병하고 우리 사형제하고 장조카하고 다섯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따러 놓고 북에 고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 그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는 기도를 할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우리 큰형님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고주할아버지, 친주할아버지 내가 어려서 느낀 것은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제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초저녁에 지내는 게 아니라 12시 지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피곤하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잠에 들어가면은 음식도 못 얻어먹고 큰 어른들만 가서 절하고 음식 나누어 드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제사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형제들은 지방도 쓸 줄 몰라요. 어디 가서 지방 쓰는 사람한테 지방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제사를 고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형님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막내가 목사니까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우리 큰형님이 그럼 추도시기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추도시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오라고 그때 고명진 목사가 전도사였었어요. 글을 곧 짰어요. 자네가 우리 아버지 양력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라시대의 흥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를 넉넉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손순은 어떤 날 아내더러 여보 아이는 또 날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 얻지 못할 것이 한 번뿐은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도 효성이 극진한 부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를 업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졸지에 속종, 돌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외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돌종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는 커서 왕궁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자 옛적에 곽신이라는 이가 아들을 파묻을 때에 하늘에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참 전후가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해마다 쌀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로 복된 것은 효심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겠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효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가? 구원의 요건의 절대 필수품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선물은 금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그 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왜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천륜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입니다. 일륜, 천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륜의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천륜이에요. 일륜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교는, 천륜은 모르고 인륜을 잘 알기 때문에 유교처럼 효도를 상승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교훈을 살펴보면 유교 복음과는 더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오형지속 삼천이 죄마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삼천 가지의 죄 중에서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만나지도 않고 새겨보지도 않은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노파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그게 얼마나 좋은 법치인지. 그런데 참 생판 모르는 노인네를 보고 어머니라고 모셔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효도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한 줄 믿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자라던 아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촌이 되고 말았어. 이해가 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럴 거다, 요즘 장가 간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서 우편 전보 서비스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려고 했죠. 또한 죽고만 싶어 했습니다. 이로 절망한 아버지는
그저 기회만 보면 자살을

살아갈 기회를 받지만은 실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아요. 헨리 포셋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하며 살아간 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하던 청년의 마음에 정말로 희망과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좌절해서 일어나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이어가던 헨리는 많은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헨리 포셋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귀감을 주었습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킨 서진 카로 파월스 아버지입니다. 에이사 파월이라고 하는 분,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 팔이 하나 없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월스 할아버지, 왜 팔이 하나 없습니까? 사냥을 하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걸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기차, 레일로에서 일하는 기차 지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요만큼에서 삽을 여기다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아,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팔이 하나 떨어져도 웃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유학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뭘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효도를 하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효도를 하면 잘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잘되느냐?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집안도 잘되고 만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생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인디언들에게 워싱턴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라고 하는데도 활이 다

지나갑니다.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집중사격을 해도 화살에 맞지 않는 당신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워싱턴은 나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 효도하면 장수를 한다고 그랬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산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빌리설 다 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홀로 계실 때 잘 해드려 보려고 노력을 무척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구경 한번 못 해드린 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만 했다면은 내가 미국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닐 학교도 보여드리고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 내 집도 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얼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동안에 부모에게 효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효도의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물질에 있질 않습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옷 조금 사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한국을 두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한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니까 서운했었어요. 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자기 집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 엄마의 심정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오셨길래 애따 양장점에 가서 옷을 11벌을 해드렸어. 그게 뭐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딸을 한국까지 보내주신 장모님이라 한국을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딸을 한국 신랑한테 맡겨서 한국까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까지는 옷 11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지는 몇 군데 구격시켜준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외가 장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가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것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0: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독일 속담에 부모는 열 자녀를 기르는데 열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동안에 좀 무색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0: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고요. 오늘 걷고 있는 첫 걸음, 아침의 시작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은 수킬로 앞을 비추지 않습니다. 고작 전방 2, 30미터 앞을 비출 뿐이죠. 하지만 그 약하디약한 전조등을 믿고 길을 가다 보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창가에 앉은 새는 일어나서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루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산 속에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죠. 부디 제 걸음만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발 앞에 제 걸음, 여러분 발 앞에 한 걸음만 봐주세요. 그 한 걸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 눈을 뜬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주식도 환율도 경제도 여러 지표들도 그 미래라는 불확실한 그 미래, 그 안개들을 단번에 걷어줄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선한 빛,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보자고요. 주의 선하심,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그 불빛이 좀 작고 미약해 보여서 우리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헛갈립니다. 이게 제 발 앞에 등불로만이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좀 비춰주십시오. 정확히 어떤 겁니까? 겨우 이 정도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주님의 정교한 인도하심과 그 세밀한 보호하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죠. 주님은 결코 늦으신 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이 빛은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게 해줍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결국 우리 예수님께로, 결국 주님께

실제로 저 천국이란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란 묵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복된 이 아침 첫 찬양을 주님의 선하심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도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너무나 귀한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꼭 또 보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지금 싱407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정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지금 딸과 함께 이 말을 막 나누다가 눈물이 왈칵 나셨다는데 참 이런 분은 짱짱 성경 감성에 한번 출연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우리 추구목님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승철, 김미선, 조필영, 박지혜, 박금옥, 엄송자, 윤경자 그리고 이봉진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름명을 검색을 하시면 조은만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셔서 댓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영상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에도 출연했던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축복송 함께 하시죠.

0: 이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된 수요일의 이 귀한 시간이 저는 행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너무나 특심 있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부담스럽게.
0: 평안하셨어요?
1: 네, 평안은 했는데요.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아, 특심 있게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1: 아, 그럼요.
0: 아, 저도 사랑하고.
1: 아멘, 아멘.
0: 아, 이번에. 계속 이제 한번 오프닝에다 한번 담을 건데.
1: 네.
0: 그 어버이날 때. 자녀들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글씨는 깨알처럼. 좀 더는 큼직큼직하게 읽어보거든요.
1: 잘 보이게.
0: 깨알처럼.
1: 어, 네.
0: 그래도 거기에 그 진심을 담아서.
1: 그럼요.
0: 이제 편지를 쓴 것을 좀 읽으니까.
1: 네.
0: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그 내용이.
1: 네. 그쵸.
0: 그런데 행복한데.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1: 네.
0: 다 똑같은 마음을 아는데.
1: 맞아요.
0: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땡땡파이밖에 없다고.
0: 아.
1: 표현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0: 그러니까.
1: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표현해 봅시다.
1: 네,
0: 표현이
1: 맞아요.
0: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1: 네.
0: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좋겠고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제가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1: 네.
0: 등불이 막 서치라이트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100m, 1km 앞에 못 보지만 그렇지만
1: 맞습니다.
0: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밝혀줄 때.
1: 네.
0: 우리 인생의 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네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0: 네.
1: 등불이다. 네, 바로 발밑만 보이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 방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1: 네, 맞아요.
0: 저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싶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1: 네.
0: 또 우리 극동방송 뭐 저 진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 스태프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1: 네.
0: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 기대가 되고요. 자, 먼저.
1: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 들어와서.
1: 맞습니다.
0: 보면서 간증 들으시고 보면서 마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수현 PD님?
1: 네, 저희 코너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
0: 맞습니다.
1: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함께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남겨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검색해 주시면 네, 또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1: 네.
0: 그래야 또 이게 매주마다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항상 업데이트. 인문학을 하나님께 아침의 쉼표, 인간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정말.
1: 네.
0: 이것도 한 걸음이요.
1: 그럼요. 한
0: 이거
1: 걸음,
0: 정말
1: 한 걸음.
0: 이 걸음을. 네. 걸어야 되나?
1: 한 걸음 한
0: 멈춰야
1: 걸음.
0: 되나? 이거 좀 떠나버려야 되나? 막 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1: 네.
0: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걷게 하실 힘을.
1: 맞습니다.
0: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1: 아멘,
0: 모르겠습니다.
1: 아멘. 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지금 이사야리님, 바게트님, 네. 장숙경님, 김정란님, 정숙이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0: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덕호님도 어서옵쇼.
1: 어서옵쇼. 저희가 해야 될 말 네, 아닌가요? 어서옵쇼. 네.
0: 우리 김정란님은 거의 우리 그 방장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0: 우리 권사님.
1: 맞아요. 어서 오세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여러분 네. 함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죠?
1: 너무 귀한 분입니다. 아, 피디님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0: 이번 주 금요일 네. 스승의 날.
1: 오, 맞습니다. 5월 15일. 5월 15일 스승의 날.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0: 저는 있죠.
1: 오.
0: 초등학교
1: 네.
0: 2학년 때
1: 오.
0: 제 전학을 갔거든요.
1: 네네.
0: 전학 가고 이틀 뒤에 저를 반장을 시키셨어요.
1: 아,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0: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뭐, 그 뒤로
1: 네.
0: 제 인생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네. 그, 이게 좀 거짓말, 자꾸 MSG 포함해서
1: 네.
0: 제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초본.
1: 맞습니다.
0: 제가 이사를 40번을 했어요.
1: 40번이요?
0: 40번.
1: 야, 엄청 많이 하셨네요.
0: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네. 이사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이사 갈 때마다
1: 네.
0: 그때 그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때 새로운 학교에 첫 전학을 해서 그 전학 생활의 그 어떤 반장을 한 거잖아요.
1: 이틀 만에.
0: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뭔가 전학을 가도 뭐 주눅 들자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1: 뭔가 좀 훈련을 시키셨군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1: 네. 누구에게나 그렇게 잊지 못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 때문에 지리 교육과에 갔거든요.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0: 예.
1: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승, 정말 좋은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1: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관하 목사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34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정말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 또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최관하 목사님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1: 우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 최관합니다.
0: 아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직 생활을 은퇴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신입 교사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2: 아, 네. 피디님 눈이 굉장히 맑으시네요. 예,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2: 네, 네. 학교를 퇴임을 했고요.
0: 예.
2: 네. 더 작은 재단으로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1: 와.
0: 아니,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1: 네.
0: 자, 사실은 네. 오늘 우리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한 1시간, 2시간을 하도 모자란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1: 간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이력이 엄청 같죠? 우리 수현 PD님?
1: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셨다고 그렇죠. 들었고요. 또 교목으로도 계셨고요. 네. 책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내셨어요.
0: 여러 권 내시고.
1: 여러 권 내시고. 시인이셔서 시집도 내시고.
0: 네.
1: 그런데 별명이 있으시대요. 현직에 계실 때. 울보 선생.
0: 야.
1: 울보 선생. 많이 우셨나 봐요.
0: 그냥 선생님이
1: 목사님.
0: 아니고 울보 선생인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2: 아, 네. 이제 교직 생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하는 선생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2: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좀 나왔어요. 저와 이제 아이들의 삶을 다룬.
1: 네.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습니다.
1: 울보 선생. 와, 학생을 위해서 울어주는 선생님. 제가 학생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이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0: 아,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을 좀 몇 개를 봤어요.
1: 네.
0: 이제 예전 자료였지만
1: 네.
0: 정말 학생들하고 이제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예전에 계실 때
1: 네.
0: 참 정말 그 소통하는 모습이 그 기도해 주는 모습이
1: 맞아요.
0: 너무나

0: 그 마음에 좀 와닿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1: 오, 좋습니다.
0: 제가 영상이 아니라
1: 네.
0: 제가 좀 사진을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좀 한 장 한 장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자, 5초 뒤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좋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사진 뭡니까?
1: 너무 깜찍하신데요?
2: 아, 네.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1: 네.
2: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0: 예,
2: 그렇게
0: 예.
2: 아이들하고 지냈죠.
1: 아이들 네.
0: 와 지금도 예, 지금 여기는 어떤 사진인가요, 목사님?
2: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이고요.
1: 네.
2: 네, 제가 이제 영어국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0: 야, 기도하는 학생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참, 이건 지금 뭐 편지를 카드를 네. 받으신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2: 아, 이건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엽서이고요.
1: 오, 네. 네.
2: 그래서 이제 뒷면에다가 아이들 기도 요청 받아서 일일이 이제 아이들의 그 내용을 이름을 넣어서.
1: 와.
2: 이 격려 엽서를 써주는 거예요.
0: 예.
1: 네.
2: 그래서 1년에 한 300통에서 500통을 쓰는 것 같아요.
0: 와.
2: 예.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 엽서를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한 장의 엽서가 이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0: 야.
2: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대상들을
1: 글씨도.
2: 격려하기 위해서.
0: 네.
1: 글씨도 네, 너무
2: 여기는
1: 잘
2: 이제 네. 그 영훈고등학교가 이제 15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일반 학교를 기도 학교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채플이 시작됐고 요거는 영훈고가 이제 서울 강북 쪽에 있는데요.
1: 네.
2: 강북 쪽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연합 청소년 연합 기도회를 했을 때 모습이에요.
0: 와.
1: 와.
0: 자,
1: 네.
0: 이거는 뭐예요?
2: 네, 요 친구들도 요 이제 최근의 사진인데요. 영훈고의 이제 채플이 시작된 이후에
0: 예.
2: 그 찬양팀 아이들 그리고 예, 채플과 별도로 매주 금요일 날 이 엎드린 기도회라는 걸 해요.
1: 엎드림이
2: 예, 엎드림이 이제 중의적 의미잖아요.
0: 예.
1: 네.
2: 위에 꿈을 향해서 그리고 엎드린다.
1: 엎드림
2: 이런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1: 네.
2: 매주 기도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기도학교가 된 이후에 후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제가 사진을 여기까지만 보고요.
1: 네.
0: 지금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1: 오,
0: 목사님
1: 네.
0: 오랜만에
2: 아,
0: 목소리 듣는데 여전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1: 와.
0: 아이디 네. 알 수 없는 아이디예요. XH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금
2: 네, 누군지
0: 모르죠.
2: 반갑습니다.
0: 보니까 급하게
2: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요.
1: 반갑습니다. 야,
0: 아니 네. 근데 지금 핵심이요 여러분.
1: 네.
0: 우리 최가나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영훈 고등학교에 계실 때 그
1: 네.
0: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1: 그쵸. 일반 학교였죠.
0: 근데 그곳이
1: 네.
0: 기독교 학교로 바뀌고 채플이 생기고. 아니 이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2: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하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대 그 3월 달에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제 15년 동안 제자들과 계속된 거예요.
1: 근데
2: 이제 동료 선생님들, 뭐 학부모, 기독 동문 뭐 이러면서 15년 동안 계속 기도가 이제 계속되니까 기도가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깊어지잖아요.
1: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 가운데 이제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는 그 비전, 그 마음을 주셔서
0: 야, 그게 되는
2: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0: 와.
2: 예, 그래서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재단을 통째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0: 예.
1: 네.
2: 네, 그래서 저희가 15년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가 7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네.
2: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그 비전이 있어서요. 그 오륜교회 수뇌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저희 15년 그 교회 7년 해서 시간표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재단이 이제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세 개가 있는 재단이거든요.
1: 네.
2: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됐고
1: 와 재단 전체
2: 예, 그러다 예예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1: 네.
2: 영훈

0: 신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저를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교역자로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왔고, 그러면서 교목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일대 교목을 5년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국어선생님 돌아왔다가 이제 학교를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0: 은혜죠, 그렇죠?
1: 맞습니다.
0: 이 은혜의 열매를 이렇게 일반고가 이렇게 돼서 이 기도는 또 기도대로 되고, 야 이건 정말 기적인데.
1: 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네. 근데 제가 네. 보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1: 네 맞아요.
0: 우리 최가나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육병을 앓던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어? 하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2: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학교가 되기 훨씬 전에 한 30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1: 네.
2: 교직 생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이제 5대째 믿음의 딸인 제 아내 아내를 이제 만나면서 신앙이 없던 제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양다리 신앙인 있잖아요.
1: 네.
2: 저는 원래 이제 글 쓰면서 이제 술 잘 먹는 네 그런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1: 풍류를 즐기시는.
0: 예.
2: 네. 예. 네. 근데 이제 고1 때 남자반 담임을 맡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려가는 이제 두 명의 아이를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1: 네. 근데
2: 저는 이제 아이들 앞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국어를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0: 예.
2: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 사는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학교가 아니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이게 3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0: 예.
1: 네.
2: 예.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이제 됐고, 3년이 지난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의 병을 호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금도 살아 있고 46살이 됐습니다.
0: 와.
2: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1: 네.
2: 그 가정을 이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콜링을 해 주신 거죠.
1: 네.
2: 너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부르셨다. 이걸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1: 와,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말.
0: 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1: 맞아요.
0: 또 영훈고등학교에 있을 때 전교생 명단을 가지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
1: 전교생이요?
0: 그리고 또 가정폭력으로 되게 힘들어하던 제자를 직접 집으로 데려와서 1년 넘게 돌보는 일.
1: 네. 1년 넘게?
0: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연결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2: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는 속에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기도더라고요.
1: 네.
2: 네, 이제 교목을 할 때는 이제 체프를 통해서 전교생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국어 수업이나 이렇게 수업에 들어갈 때는 한정적이거든요.
1: 그렇죠. 예,
2: 못 만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름은 이제 인격을 말하니까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언제 나한테 보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교직원 100명, 예, 그분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출근해서 큐티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1: 와.
2: 그래서 아이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뭐 참 많은 아이들, 이제 지금도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은 힘든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1: 네.
2: 네,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because of가 아니라 이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역전이 일어난다.
1: 아멘.
2: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참 다양하고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고 또 얘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1: 와,
2: 네.
1: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그냥 이 친구의 그냥 상황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교사이신

0: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참 이게 목사님, 이게 뭐라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이
0: 네.
1: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이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0: 네.
1: 특별히 학교에서 그 어떤 분들은 야 뭐 애들 안 변해.
0: 어, 맞아요. 뭐
1: 그냥 그 기간 그냥 잘 그냥 보내주고
0: 3년이니까
1: 네,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0: 네,
1: 그런데
0: 네.
1: 우리 최관아 목사님은 그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근데 이제 교직 생활 계속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제 저 힘든 아이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너를 통해서 회복될 거야. 이런 이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고요.
0: 네.
2: 그리고 당장 변화되는 아이들보다는 나중에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1: 예.
2: 제 앞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를 만나게 해주시기 전에 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렸구나. 그 자그마한 변화의 열매가 내 앞에서 보여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0: 네.
2: 네, 그걸 알게 되니까 저도 지금의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과 여건,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0: 와.
1: 너무 귀하시고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유튜브 댓글에 지금 목사님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김현민.
0: 그러니까요.
1: 오, 최가라 선생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언제 찾아가시는 분이요?
0: 그러니까요.
1: 울보 선생님께서 목사님으로 은혜입니다라고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0: 네.
1: 저도 영훈고 졸업생이에요라고 하면서 조호원 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겠죠.
0: 네.
1: 그리고 우리 김동영님도 우리 김은홍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뵈어도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서
2: 네 반가워요.
0: 와 정말
1: 극동방송까지 네.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지금 좀 뭐 무슨 방송이 되실 텐데 세피디님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신 거죠?
0: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스승의 날을 맞기 때문에 스승의 날 특집입니다.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고 또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최관 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와 정말 은혜의 간증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1: 자 지금 네. 7시 42분인데요. 전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34년 교직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돌보셨는데 오늘 이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0: 네.
1: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0: 네.
1: 지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현직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 기독교사들
0: 맞아요.
1: 우리 목사님께서 기독교사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0: 네.
1: 또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지치고 힘드실 때 요즘 얼마나 요즘에 보면 뉴스만 봐도 막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 그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영상들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0: 네.
1: 막 막 하면서 근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말씀 주시고 싶으셔요?
2: 선생님들이 가시는 길에 이제 교사라는 그 직분이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0: 네.
2: 저도 이제 은혜의 간증을 나눴지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진정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비유하면 이제 큰 바위 덩어리나 쇳덩어리 같은 건 다 치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뒤를 따라갈 때 남겨져 있는 작은 쇳조각, 돌조각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0: 네.
2: 그리고 제도나 법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민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갈 때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거. 살아남의 회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많은 후배 기독교사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0: 네.
2: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나온 그

0: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간증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제자들이 연락이 올 때에 그때 선생님의 한 번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1: 네.
0: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정말 훌륭한 길이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기독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와.
0: 선생님들, 이 스승의 날이 한 번의 그러한 그 행사의 날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 특히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치료자, 조력자, 상담자, 그리고 영적 회복자, 상담가, 부모의 역할,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선생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와.
2: 그 아주 담담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 네.
2: 또 가르치는 사역하다 보면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1: 그렇죠.
2: 목사님, 그 힘드셨을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1: 네.
0: 2007년도부터 이제 기독교사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교사 모임이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네, 그 한 분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회를 만들었고요.
1: 네.
0: 이게 매월. 지금도 더자관재단 스쿨처치 임팩트에 이제 저희 공간이 서울 북촌 그쪽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이고, 요번 토요일도 모입니다. 5월 16일 날.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을 때, 이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항상 같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장모님이 원래 목사님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장모님의 기도로 믿지 않는 사회를 이제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2: 예.
0: 그리고 장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 보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 있어요. 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렇게.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길 가실 때 적어도 3명 이상의 중보자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밥사 드릴 수 있습니다.
1: 와, 정말. 네.
2: 자,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지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네. 저는 그 부분 계속 느껴요. 세 명의 벌써 중보 기도자를 만들라는 것처럼
1: 네.
2: 이 기도의 힘을 우리 최가나 목사님은 이렇게 늘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아마 제가 지금 방송 전에 가족 사진도 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사모님도 미인이시고 뭐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1: 네.
2: 정말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1: 맞습니다.
2: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울보 선생, 괜히 울보 선생이 아니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기도하니까
1: 맞습니다.
2: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1: 네.
2: 또 기도하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최가나 목사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연이었습니다.
2: 기술의 윤석준, 오영우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 최가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착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고 내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내 안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된다면 그 약점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참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우리는 약한 게 있으면 좀 숨기잖아요. 실수한 거 숨기고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 부족한 걸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게 당연합니다. 아, 요즘 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한마디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붙들 일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지금 빈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약함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래,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 어린이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같이 했고요. 예수 행진 찬양 메들리였습니다. 아이누스 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자꾸 실수가 반복돼서 위축됐어요. 2134번님. 완벽해야 사랑받는 줄 알고 나 스스로도 나를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 참 위로가 됩니다 라고 힘내세요.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될 때도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될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 힘찬 라디오 찬양들은 왜 이렇게 다 좋은 거예요? 7720번님. 감사합니다. 네, 찬양 따라 부르시면서 또 더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1058번님. 아, 사실 저는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내려고 아득바득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강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네요. 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쵸.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막 강하게 무장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셔야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7243번님은요, 힘찬 라디오 출석 주시면서 가족들과 제주 여행하고 있대요. 여행하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신청해 주셨어요. 부럽습니다.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아, 6753번님, 저도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2101번님, 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날들 속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의 문자. 네, 화이팅입니다. 바빠도 주님을 생각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며 나의 이 바쁜 일상 속에 그래도 그 틈틈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좋은 말씀과 찬양 고맙다고 9001번님 감사합니다. 13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있대요. 6078번님, 메마른 우리 가정에 주님의 단비가 촉촉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멘 아멘. 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오늘도 감사하다면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9148번님,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니까요. 우리 주님 붙들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약함은 숨겨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는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또 붙들어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주세요. 주님,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SBS 생명신의과의 오늘 이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더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도원에 가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은 1년 계획을 놓고 3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데요, 옛날에는 연초 되면은 기도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원에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를 했을 때는 정말 금요일 날은 철야, 말 그대로 12시 넘게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철야하는 교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다음 세대 사이에게 그래도 좀 쉬웠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고 뭐 과자 준다 그러면은 그 과자 먹으려고 그냥 구름떼처럼 교회마당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땠어요? 애들 과자 준다고 옵니까? 와요? 안 옵니다. 우리 애들 뭐 중고등부 애들 끝나면 과자 주는데요, 먹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런 애가 먹지도 않아요. 그냥 던져놓습니다. 뭐 선물 줘도요, 감동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여놓으면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할까요, 애들이? 예?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빼고도 한 20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필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아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2: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자, 뭐가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빨리 왕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이죠. 통신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괜찮아요, 애들은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생길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인터넷, 화상통화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여수에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서울 올라가려면 진짜 이거 맘먹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무궁화호 타고 밤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무궁화호. 뭐 옛날에는 더 걸렸죠. 옛날에는 뭐 더 걸렸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KTX. 그럼 비행기 타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딱 한 번 도착합니다. 더 빨라집니다, 앞으로. 더 빨라져요. 더 빨리 왕래할 겁니다.

0: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이틀 안에 다 갑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점점 더 빨리 왕래해요. 여러분 통신은 어떻습니까? 통신? 여러분 옛날에 해외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 꿈도 못 꿨죠. 전화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옛날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편지로 왕래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인터넷만 되면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 다니엘서 2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점점 빨라지,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더해간다라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Information, knowledge.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ChatGPT, AI, 인공지능. 얼마나 무섭게 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전문가,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뭐 정말 전문가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요, 챗GPT한테 그냥 명령어만 몇 가지 해주면은 정말 전문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티가 났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알았어요?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큰 환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0: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을 말하죠. 여러 가지 환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 성도가 환란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환란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했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큰 환란을 통해서 그걸 구분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지금 금값이 정말 사상 최고로 올랐는데 금값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순금이 나오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순금을 재련하기 어디에 넣어요?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정말 순수한 pure gold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점점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1: 또 환난이 있으니
0: 이런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

0: 아닐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냐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천사장을 보내셔서 일으키셔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1: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0: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누구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사람들 말하는 죽은 사람들. 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죽은 자들. 자,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깨어난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육신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육이에요. 영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뭘 집어넣으셨죠? 예, 루화, 이게 히브리어 루화라는 단어인데 생영, 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living being,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physical, 이 육신의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존재해요?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의 육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땅이 티끌이 돼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0: 정말 그렇죠.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한 줌의 재가 돼요. 티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돕니까? 구천을 또 돕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즉시, 그 영혼은 그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죽는 즉시입니다. 죽는 즉시. 유물론 사상에서는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유교 사상에서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저승 또는 구천을 떠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뭐가 많냐면 귀신이 많아요. 전설의 고향. 진짜 다양한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는데 이게 유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진짜 이거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때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입관하잖아요. 입관. 그때 마지막 그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그 영혼은 이미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육신은 분리됐죠. 영혼과 분리됐죠. 육신은 남아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이제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티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으면

0: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왜 굳이 육신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이미 죽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왜 육신의 부활이 필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육신의 몸으로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할까요? 부활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저 죽은 자들 말하죠. 저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자, 첫 번째는요. 영생을 받는 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은 믿는 자들만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0: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그 육신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육신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 육신의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그 한 줌의 죄는요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스테이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빛인 자다.

0: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인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뭐 잠시 금방 지나가요. 이 땅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를 주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1: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0: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을. 영원한 지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리를 말씀드렸죠. 시작 있으면 끝이 따라오겠습니다.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저 지난달만 장례식을 세 건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모르겠어요.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결산서가 뭘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결산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산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결산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의로,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원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일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확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정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오늘도 영어 성경 한 구절을 통해 말씀 속으로 쏙, 영어 속으로 쏙, 은혜 속으로 쏙 빠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그 쏙 세 번 하는 거 되게 네. 힘든 건데 너무 발음이 좋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0: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1: 네.
0: 물론 영어 속으로도 쏙 빠져들고 싶지만 또 그건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1: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0: 여러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영어 속으로도 쏙 빠져가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모임에 가보거나 우리가 모임 활동을 하다 보면요.
1: 네.
0: 왜 꼭 한 사람 앵그리버드 같은 사람 한 분 계시잖아요.
1: 있죠.
0: 네. 늘 항상 화가 좀 나 계시고요. 뭘 좀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면 에이 그거